그러니까 평소 때 내비가 알려주지 않는 쪽으로 막 돌아서 왔거든요. 근데 평소 가던 길을 보니까 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진짜 엄청 그 줄이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상디 아 네, 안부를 물어보신 962구님 비 오는데 방송국 오는 일 괜찮으셨냐고 네 평소보다

0: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외면하지 말고 한번 예, 좀 밀어주시죠. 그러니까 새싹인 분들은 지금까지 듣고는 있었는데 가끔 한 번도 뭐 문자 보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오늘 첫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밀대걸레 세트 준비하고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씀드리기도 전에 방문해 주신 새싹 분들이 계신데 반갑습니다. 여기 수원이고요. 지난 금요일 동네에서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친구가 미용실에서 윤상님 방송을 꼭 들으라고 해서 열자마자 오늘 아침 들었습니다. 라고. 야, 저희가 밀대걸레 두 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추천해 주신 친구분께도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1189님 앞으로 네, 정말 많은 손님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새벽에 잠깐 도깨비비가 내리고 지금은 아침 가을 아침 바람이 분다고. 어, 그렇구나. 6462님. 사실 상암도 비가 내리다 그쳤다. 하늘은 많이 찡그려 있습니다. 창녕 화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을 사진으로 보내주신 1305님.

0: 일단 밀대걸레 보내드리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0초 남아서요. 광고 들으시고 저칼로리 시사 준비하고 돌아올게요.
1: 세계가 인정한 안동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진짜 신기하다. 처음 보냈는데 소개가 된다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래서 문자 보내나 봐요. 라고. 좋아하시니까 속상하셨는데 기분 좋아졌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5609님, 얼마 전 이사 왔는데 아파트 반상회 갔더니 부녀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을 홍보해 주시면서 손수 제 폰에 미니도 깔아주시길래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아, 부녀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왜 그렇게 홍보에 열심히실까요? 회장님은 쌍디의 오랜 팬인가? 아니면 오늘 아침 제작진

0: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라고 애청자 조은주님께서 어서 오시고 함께 들어요 해치지 않아요라고 저희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많은 기존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한, 뭐, GPT 정도 돼야 찾지. 우리가 초성 퀴즈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네요. 그리고 박자가 없이 이렇게 음표만 주시니까. 아무튼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한데. 아, 참, 귀여우신 분이네요. 자, 2부 끝곡은요. 멜리사 폴라이너, 그리고 가브리엘이 함께 노래한, 제목은 악몽인데, Nightmares. 이 곡 듣고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의 쌀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록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 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 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19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 119 1588 119 119 퀵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상암으로 올 때 비가 꽤 쏟아지다가 또 그치다가 아무튼 오랜만에 담비

흘려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조금은 더 보통의 연주자들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고요. 오늘 생각난 곡은 Melodies of Love라고 하는 곡, 연주곡 함께 들어요.

0: 페이드 아웃이 이렇게 아쉬워요. 이런 곡 같이 연주하고 그러면 진짜 안 늙을 것 같아요. 행복해서. 합이 너무 잘 맞고. 자, 조 샘플의 레인보우 스티커 앨범 중에서 Melodies of Love, 오늘 생각난 음악으로 같이 들었고요. 오늘 어떤 사람의 코너 시작도 전인데 양수정님은 벌써 실현당한 느낌이라고. 어떻게 오늘 사연이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아, 음악 때문에. 그렇구나. 예, 제가 참 국어 지문을 왜 제 시간에 못 읽는지 많은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고. 자, 새싹분들 사연이 너무 많이 와서 자, 계속 다섯 분을 더 추첨을 했는데요. 자, 3000번 8745-0385-5335-1740님 갑자기 밀대걸레 세트가 가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어떤 사람 A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한국콩나물숙죽농업인협회, 음주후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브람스 안마 의자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0: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연주 씨, 캐스커 이준호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주 옷차림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2: 아, 맞아요.
0: 뭐 진짜 윤주 씨는 아직 반바지를 입으셨지만
3: 젊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해파란 청춘.
0: 그러네.
2: 도가니비 아직 괜찮아요.
0: 그렇군요. 자, 옷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겉옷들이 추가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한 주 동안 뭐 별일은 없으셨고.
3: 네, 잘 지냈습니다.
2: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0: 네. 일단 준호 씨는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새 음반 은가

0: 더 열심히 할게요. 오빠, 근데 오빠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1: 좋냐?
0: 예, 너무너무.
1: 윤지야, 대답하면서도 손으로는 표고를 따고 있는 거 맞지? 어? 그쪽 손 놀고 있는 거 아니지? 오빠는 느려 터진 사람은 질색하니까.
0: 아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노역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뭐가 좋다고 제가 매주 갔을까요? 근데요,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했죠. 오빠는 점점 저를 인부처럼 대했고 그건 오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새참으로 나온 국수를 제가 다 먹지도 않았는데 오빠 아버지께서
2: 아따, 상이 좋다는 여학생은 여유가 있어서 좋은겨. 어디 좋은데 놀러 온 상충객인 줄 알았잖여. 우리가 삶아준 것은 국수인데 우동이 됐구먼.

0: 전화 온 거야?
1: 어, 지지배야, 부럽다 진짜.
0: 얼른 받아봐. 뭐래?
1: 스피커폰에 우리도 남친 목소리 좀 들어보자.
0: 이런 상황 아시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 남친 전화를 받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2: 나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오빠가 시간 될 때 전화해요.
1: 나도 괜찮은게 윤주 씨 시간 될 때 전화해요.
2: 아니 저 진짜 괜찮으니까 오빠가 전화해요.
1: 나도 진짜 괜찮아요. 너 시간 될 때 전화해요.
2: 아니 나 진짜 괜찮으니까 오빠가 전화해.
1: 나도 괜찮아요. 너 시간 될 때 전화해요. 기다리고 있을게.
0: 통화 요금 때문에 절대 전화를 안 하던 그 남자. 전 사실 그것조차 많이 건실하고 야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대망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캐시미어 20% 섞인 머플러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남자 또 조용한 곳으로 가자더군요. 그 티스푼으로 밤 떠먹여주던 그 공원에 갔습니다.
2: 자 이거 받아요. 우리 100일인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요.

0: 진짜 너무 심했어요. 충청도 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1: 힘 받죠.
0: 아니 그 감정 기복이 너무 없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2: 아니 요즘 충청도 분들 근데 이렇게 말 안 하는 것 같던데. 저 제천 갔을 때도 사투리 사실 거의 못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네, 그 아쉬워요 저는.
2: 그런 것도 있어요. 네,
1: 그 지방 내려가도 거의 그 오히려 서울 말들을 다 너무
2: 편하게 맞아. 아무튼 연기니까 그렇다는 거.
1: 그렇죠. 자작곡은

0: 안전하고 신선한 콩나물.
1: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제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성작가의 정미선, 박경현, 연출의 이한재, DJ 이문세와 함께 있었던 10월 13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또 한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뭘 좀 해볼라 하면 끝나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11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0월 13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는 최유리의 사랑 들려드렸고요. 저는 희둥이들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꽉 채워드릴 오후의 신스틸러 신디 신윤아입니다. 아 오랜만에 사랑 이야기네요. 그쵸 가을은 또 사랑의 계절 봄과 가을이 약간 사랑 이야기 아니면 아,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만나? 그 친구 꼭 봐야 돼? 그 친구만 만나면 맨날 늦게까지 놀잖아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나랑 있을 때 그런 것 좀 이렇게 틀에 박혀있는데 저 사람은 되게 자유롭다 매력있다 혹은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아 어쩜 저렇게 일에 열중할까 일을 하면 어떻게 다른 거에는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질 정도로 저렇게 집중하지 참 멋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좀 소극적이라서 되게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남자가 혹은 그 여자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일명 인싸였던 거죠. 그래서 오, 저 사람은 되게 나와 다른 장점이 있네. 저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해서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다고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전부 다 바꾸려고 한다면 조금 아쉽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딱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시간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무리 조금 비슷하다고 해도 두 사람은 결국 다르잖아요. 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상하는 건가요? 제가 이 농사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히 이해를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을비가 그러게요. 오늘 이 가을비가 지나고 나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대요. 오늘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여름에 오는 비는 막 습하고 좀 축축 이런 느낌인데 가을비는 약간 촉촉 이런 느낌? 되게 피부에 좋은 수분 더해주는 제품 바른 그런 촉촉 약간 산뜻 이런 느낌인데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촉촉한 가을비를 느껴보고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5361번 이둥이님, 어설프게 물든 단풍도 비를 맞으니까 예쁘기만 하네요. 이런 날 하얀 기모르는 차 한잔 놔두며 가을을 즐겨보시길 희둥이들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정말 단풍이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아직도 나무가 푸릇푸릇해서 날씨는 참 가을이 다 됐는데 단풍이 원래 이때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퇴근길에 봤는데 그 붉은 나뭇잎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 단풍이다! 이러면서 진짜 이제 가을이고 올해도 벌써 거의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순간에 그 단풍 하나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이제 조금씩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단풍 구경 가야 될 텐데 말이죠. 깜장콩향이님 반가요 신디. 제가 좋아하는 비가 와서 너무 좋은데요. 정이와 함께 뜨끈한 국, 맛있는 혼밥 점심도 너무 좋네요. 너무 가물어서 비가 좀 많이 와야 된대요 라고 보내셨는데 생각해보면 올해 진짜 비가 은근히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우리 지역에는 더더욱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진짜 가뭄 피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만큼 좀 좋게 비가 좀 적당히 잘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등 택배맨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읍시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제가 없는 새로운 정의를 듣게 되실 수도 있지만 시험 파이팅고요.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호의 임원곡 좋아하시는데도 라디오 안 듣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3853번님, 오늘은 비도 오고 사람이 또 그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뇌도 잠깐 그 쉬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 지식도 더잘 들어오고요. 잘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정이 오랜만에 들으시면서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5164번 이동희님, 신디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초여름 같았는데요. 오늘은 또 가을비가 엄청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지구가 아프다. 예전에는 뭐 TV에서 라디오에서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1년에 몇 도가 오르면은 빙하가 몇 cm가 녹고 그러면 해수면이 몇 cm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심각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순간뿐이었거든요. 나의 삶에 뭔가 직접적으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0: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001이 도착했네요. 4001. 자, 4001보다는 다운이에요. 3300보다 업. 4001보다 다운. 3713, 3713보다 다운, 3300보다 업이고, 3713보다 다운, 다 왔다! Yeah, man, yeah, 3690, 3690보다 다운이고요, 3562, 3562보다 업이에요, 3562보다 업, 3690보다 다운! 3583보다는 다운. 자, 일단 노래가 끝났어요. 굉장히 지금 완전 긴장되게 저희가 끝까지 와 봤는데 정답은 어펜다운. 정답은요 바로 3571이었습니다. 에? 진짜로? 자, 오늘 어펜다운 정답은 3571이었는데 자, 아쉽게도 진짜 아무도 단 한 명도 정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근데 오늘 그래도 티켓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작가님 추첨을 통해서 오늘 진짜 또 2등이 분들 업앤다운 너무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추첨으로 두 분 뽑아서 선물 드리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업앤다운 신디의 승리로 끝나긴 했는데 우리 희동이도 혹시나 선물 드릴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작가님한테 은근슬쩍 이야기해봤고요. 그래도 일단 두 번째 게임 계속해서 가봐야죠. 두 번째 게임 스무고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스무고개 우리 희동이 분들이 저에게 질문으로 좀 어떤 질문을든지 던져주시면요. 제가 뭐 맞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 저러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을 잘 듣고 우리 희둥이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고래님이 아 노래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치얼업 나름 3분 30초였는데 이게 업앤다운을 하다 보면 어떤 노래든지 좀 짧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자 스무고개 가보겠습니다. 샵 0913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스무 개. 제발 신디를 이겨줘. 출발.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0곡의 정답은요, 바로 오토바이 바이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좀 터프한 사람이랑 친할 것 같은데요. 너무 나 다 알려줬나봐. 0804번님이 터프한 사람이 타는 오토바이 부르릉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내가 너무 힌트를 많이 줬다. 이만큼 제가 희둥이들을 사랑합니다. 자, 1등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은요, 정답이 진짜 많이 왔는데, 1등 5976번 희둥이님, 2등 밝음이 희둥이님, 요렇게 두 분께 20곡의 정답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바이크 모두 정답 인정인데, 진짜 많은 희둥이 분들이 와 정답을 보내셨는데, 터프한 사람 너무 쉬웠나요? 그래서 우리 업앤다운은 제가 이겼잖아요. 아무래도 선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너스 게임 한 판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너스 게임 20곡입니다. 20곡이에요. 자, 지금 작가님이 저랑 자, 보너스 게임 20곡에 출발해보겠습니다. 먹는 건가요? 자, 이번에도 먹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나요? 자, 거의 질문이 두 분이 똑같이 계속 네 개의 질문이 도착했는데 다 똑같아요. 자, 먹는 거 B 아니고요. 살아있나요? 요거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크기는요? 아, 이거는 크기가 너무 다양해요. 되게 작은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습니다. 크기는 몹시 다양하다. 배고파서 먹는 거 맞추고 싶어요. 아쉽게도 먹는 건 아니고요. 딱딱한가요? 네, 이거

0: 6393번 희둥이님 축하드립니다. 와, 창문, 유리창 뭐 이런 거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는데 와 정말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지? 진짜 한 10분 정도 창문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창문이었습니다. 4688번님, 6393번님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264 티켓 오예야 샵 0913번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한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캣박시볼.
1: 캣박시볼,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네, 화요일 정원 임원고 시인들이 이걸 와, 아니 희둥이들 진짜 스무고개 천재들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저는 나름 제가 힌트를 잘 너무 쉽게 주는 하게 꽉꽉 채워서 세 판 즐겨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신지를 이겨라는 돌아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끝곡으로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3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공유하자. 이게 현명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0: FM 방송입니다. HLAW FM.
1: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0: 1588-1191-119 퀵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화요일 정호의 희망곡 3부 첫 곡으로는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 3부 코너 오늘은요 노예윤 리포터 아니고요 황영준 리포터의 맛있는 이야기 수다날 아니고 환타날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땡다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좀 꼬였네요.
1: 누구예요?
0: 네, 황영준입니다.
1: 아, 영준 리포터님 네네. 오셨는데요. 아, 오늘 화요일에 오신 것도 그런데 네.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과 함께 화요일에 또 오셨어요.
0: 반가운 소식이요?
1: 네.
0: 무슨 소식이요?
1: 바로 네. 비 소식이요.
0: 드디어 비가 온다.
1: 진짜 비가 올해 안 왔잖아요.
0: 많이 안 왔어요. 네. 와도 이게 뭔가 이 해갈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시원한 비가 맞아요. 없었는데
1: 찔끔찔끔으로다가
0: 한번 세게 와갖고
1: 맞아요.
0: 저희 과수원 사과 다 떨어지고 네, 우박 피해 받고
1: 피해 보고 네. 적당히는 몰라.
0: 근데 이번에는 오늘 좀 시원하게 오는데 네. 정말 이 반가운 이 비 소식과 함께 저는 오늘 아침부터 배탈이 나갖고 갑자기 오늘 방송 네. 중에 제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1: 희동이들 네. 저한테 이렇게 영준이 큰 과제를
0: 네 갑자기 막 대화를 하다가 네.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1: 네네.
0: 아, 그렇구나, 라고 해주시면.
1: 오늘 좀 많이 바쁘시구나.
0: 아, 그럴 수도
1: 네.
0: 있다.
1: 네네. 좀 이해를 또 부탁드리겠고요.
0: 저 얼굴이 좀 헬스케이트 같지 않아요?
1: 저는 근데.
0: 그건 아니죠?
1: 전혀 몰랐어요. 네. 늘 이제 또 건강하고 해피해피한 우리 또 네. 긍정적인 미소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제가 오늘 아침부터 조금 배탈이 나갖고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점심을 낙곱새로 먹고 왔어요.
1: 아니, 저기요.
0: 너무 맛있어.
1: 속이 안 좋으신데 그렇게 매운 걸 드시면 어떡해요?
0: 땡기더라고요.
1: 안 돼, 안 돼.
0: 너무 맛있어.
1: 화장실 계속 가요, 그러다가.
0: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낙곱새,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왔습니다.
1: 지금?
0: 허준이나 뭐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를 보잖아요.
1: 네.
0: 음식으로 모든 질병을 다 씁니다. 모든 음식.
1: 좋긴 네, 한데.
0: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된다.

0: 들어가도 피를 피할 수가 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가 약간 조금 온다?
0: 그렇죠. 그렇죠. 좀 부슬부슬 이런 느낌이죠.
1: 네.
0: 근데 그만큼 가을비의 양이 적다는 걸 과장해서 이 표현을 한 건데요. 여름 장맛비는 양동이로 막 퍼붓고 막 좀 심하게 막 태풍처럼 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1: 맞아요.
0: 가을비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굵고 보여도 전체적인 양은 적고 빗줄기가 촘촘하지 않고 근데 부슬부슬 내리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발생했다고 해요.
1: 아, 근데 속담이 있을 정도면 실제로 네. 여름비하고 가을비는 이렇게 팩트로
0: 그렇죠.
1: 정말 특성의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0: 맞습니다. 그 비슷한 속담 하나로는 이 네.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
1: 아, 빗자루 진짜 우리 그 마당승 드라마에서
0: 그렇죠,
1: 봤던
0: 그렇죠.
1: 빗자루.
0: 네. 그
1: 아, 빗자루. 오늘 우산 안 가져왔는데.
0: 네, 우산 없어도 빗자루로 머리 딱 가려지면
1: 회사에 빗자루 있나?
0: 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1: 네.
0: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1: 네.
0: 어, 옷 다 젖었어요.
1: 아, 이거 안 맞네.
0: 아니 왜냐면 이건 옛 속담이던데.
1: 그렇죠.
0: 요즘에 한 5년 안에 우린 기후가 많이 확 바뀌고 있잖아요.
1: 맞긴 해요.
0: 어, 기후가 막 변하고 있어갖고 이게 우리 기상청에서 이제 일하시는 기후 과학자님들,
1: 네,
0: 네 기상 예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과학적으로 이게 뭐 우후죽순 뭐 일주일 하루 이틀만에 끝 변하는 게 아니라 1분 뭐 30초,
1: 맞아요.
0: 뭐 이 사이에도 막 기후가 막 변하니까 이거 예측이 좀 도통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도 이 가을비에 대한 이 낭만.
1: 낭만 있죠.
0: 이거는 또 변하지 않는 거.
1: 저도 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1: 저희가 그러게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0: 하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빗방울 떨어지며 라디오를 들으면 힐링하면서 또 맛있는 걸 또 먹어줘야지.
1: 맞습니다.
0: 네. 아니,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면은 이제
0: 네.
1: 가을에는 비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0: 네.
1: 뭐 가을비는 뭐 특히 조상님들도 그렇고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0: 아, 그렇죠. 뭐 가을비가 막 무서운 건 뭐 그 비
1: 네.
0: 자체가 아니고 비가 그친 뒤.
1: 엥? 왜요?
0: 네. 이런 속담이 있죠.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
1: 아, 나 뭔지 알겠다.
0: 뭐요? 뭐요?
1: 가을비가 내리면
0: 네.
1: 이제 완전 추워 겨울이
0: 그렇죠.
1: 시작된다.
0: 맞죠. 이 가을비가 한번 지나고 나면 갑자기 어.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장롱 속 내복을 꺼내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가을비는 찬 공기 밀어내 창 밀고 내려오는 내려오면서 내릴 아우
1: 확실히 아프시네 오늘.
0: 아니요 낙곱새가 아직 얼룩이 있어갖고 미역국을
1: 정말
0: 네. 네 강우가 많아서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고 안 그래도 제가 뉴스 일기에 계속 보는데
1: 네.
0: 항상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 다음 주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많이 추워진다 가더라. 네 이 가을비가 어떻게 보면 또 겨울을 알리는 또 알람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1: 그렇군요.
0: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오늘 밤부터 또 확실히 쌀쌀해 것 같은 기분 싹 들어요. 안 그래도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여름이 온 줄 알았어요.
1: 진짜요?
0: 근데 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니까요.
1: 아 맞아. 근데
0: 네.
1: 어제 진짜 갑자기 저도
0: 네네.
1: 어제 반팔 입고 다녔어요.
0: 그래, 반팔은 저도 지금 반바지 입고 왔는데.
1: 아니 제가 요즘 계속 추워가지고 후드 입고 되게 두꺼운 겨울옷 입었는데
0: 네네.
1: 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신디님 반팔 입으셨네요. 막 다 이러고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와 아무튼 뭐 여름인 줄 알았는데.
1: 맞아요.
0: 아마 이 지금 오늘 이 강근 가을비가 이제 하, 정말 이 시원함 진짜 가을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 우리 여기서 대본 보지 말고
1: 네.
0: 궁금하다. 가을비 딱 내리면
1: 네.
0: 우리 딱 떠오르는 음식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1: 가을비. 저는 가을비가 내릴 때는 약간 뜨끈한.
0: 뜨끈한.
1: 짬뽕?
0: 짬뽕 괜찮다.
1: 괜찮아요. 비 오는 날 짬뽕
0: 괜찮다.
1: 비 오는 날 해산물 아주 듬뿍 들어간 막 그 오징어랑
0: 해물짬뽕.
1: 해물짬뽕. 전 다른 짬뽕 아니고 진짜 무조건 해물짬뽕
0: 네.
1: 비 오는 날에 약간 국물 요리가 생각나는데 희한하게 비 오는 날에는
0: 네.
1: 그 제가 원래 나가사키 짬뽕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0: 하얀 거.
1: 국물.
0: 네네네네.
1: 그걸 원래 좋아해요. 근데 희한하게 비가 오는 날에는
0: 좀 매콤한 빨간,
1: 네. 빨간
0: 국물.

0: 어떻게 보면 네. 몸에 더위가 많아요. 열이 많아서. 아. 저는 이 여름 장맛베이 말고 네. 이 가을비 하면 차라리 그 황소년 작가의 그 소나기에 나오는
1: 네.
0: 그 원두막에서
1: 원두막 좋다.
0: 소박 딱 배워먹는 거 있잖아요.
1: 너무 춥겠는데요?
0: 네, 춥겠죠. 가을에, 근데 나는 가을에 난 네. 지금 이 시기 때
1: 지금
0: 하면 난 너무 시원할 것 같아.
1: 아, 근데 열이 많은 사람들은 네. 오히려 막 지금 시원하고
0: 왜냐하면 여름 장맛비 때 하면 꿉꿉해.
1: 아.
0: 지금은 꿉꿉하지가 않잖아요.
1: 그렇구나.
0: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그 원두막에 딱 들어가서 수박 먹고 사과 먹고 국수도 한 그릇 먹고
1: 진짜
0: 찝찝하지가 않아.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1: 그치, 상쾌하죠.
0: 아, 거기서 이제 이불 덮고 싹 자는 거죠.
1: 아, 너무 완벽하다.
0: 신랑. 그리고 우리 겨울에 제일 행복해 뭐예요?
1: 캠핑?
0: 아니, 겨울에 집에 창문 다 열어놓고 보일러방 망하게 들어놓고 아, 이불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주변과 그렇죠. 체온은 따뜻한데.
0: 그렇죠, 그렇죠. 주변은 좀,
1: 공기가 시원하면서.
0: 그렇지, 그렇지.
1: 아, 뭔지 알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그 종택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 숙소에 다녀왔는데
0: 네.
1: 되게 추웠어요. 산 아니어가지고.
0: 네.
1: 근데 그 추운 아침에 라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0: 라면?
1: 네.
0: 오.
1: 그래서 그 추운 아침에 약간 오들오들 떨면서 먹었던 그 라면도 참 맛있었어가지고.
0: 근데 이 라면은
1: 네.
0: 뭐 어느 날씨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 아, 인정.
0: 아, 진짜 라면은.
1: 라면 진짜.
0: 이 라면은.
1: 1등 음식?
0: 아, 요즘에 라면 축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 어? 어디서요?
0: 구미.
1: 아, 구미 맞아. 라면 네. 축제 좀 유명하다.
0: 구미 라면 축제 많이 하고 오. 부산에도 라면 축제가 많이 있긴 한데 뭐 부산에서는 그렇게 흥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구미 라면 축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김밥 축제도 있었잖아. 김천에.
1: 김천.
0: 네. 그 버금가게끔 되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1: 우리 제준퍼파이둥이님이 네. 문자로 어묵 국물이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지.
0: 와.
1: 아, 너무 좋지.
0: 와.
1: 아.
0: 딱이다.
1: 진짜 딱이다.
0: 그 어묵 국물 하면 그 날 차가우면 지금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먹고
1: 그리고 왜 어묵 국물 저랑 좀 다른 느낌인데 왜 말하신지 알겠어요?
0: 왜요?
1: 그 맑은 국물이 주는
0: 그렇죠.
1: 그 가을비가 촉촉하고 약간 청량하니까
0: 예.
1: 거기에 좀 뜨끈하고 맑은 어묵탕이 참 어울리네요.
0: 아, 그러니까 갑자기 저 떠오르는 국이 한 게 생각납니다.
1: 네.
0: 탕국.
1: 탕국?
0: 탕국 아세요?
1: 어탕?
0: 묵국.
1: 아! 그 말, 소고기 묵국.
0: 소고기 묵국.
1: 네, 네.
0: 아~
1: 알죠? 너무 맛있죠?
0: 너무 맛있죠?
1: 아, 그거 진짜 좋은데.
0: 그 비 오는 날 먹어도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요.
0: 네, 담백하게.
1: 아, 맛있겠다. 밥 한 공기 잔 뚝딱.
0: 한 솥!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흑미밥을 먹고 싶어요.
0: 아!
1: 보라색 흑미밥.
0: 으아! 아~ 이거 뭐, 오늘 뭐, 가을비는 뭐, 한식 축제로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식으로.
1: 아, 가을.
0: 야, 역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게,
1: 네.
0: 아, 집밥.
1: 집밥.
0: 아, 가을은 진짜 집밥이랑 또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779번 이동희님은
0: 네.
1: 비 오는 날

0: 먹고 싶고
1: 네.
0: 그리고 겨울에 가을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뜨끈한 국을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 나한테 없는 혹은 지금 없는 거 이런
1: 네.
0: 반대가 끌리는 게 인간의 본능인 건가 그런 생각이
1: 와, 저 지금 죄송해요.
0: 듭니다. 네.
1: 와, 우리 샌디 제가 이야기를
0: 네.
1: 다못 듣지 못했어. 왜냐하면 우리
0: 왜요?
1: 문경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0: 아, 사진 보니까
1: 이게
0: 인정합니다.
1: 찌짐이 무슨 찌짐입니까?
0: 와, 맛있겠는데?
1: 와,
0: 부추?
1: 이게 부추도 그런데 지금 딱 배경을 보세요. 야외야 지금.
0: 오, 그러네. 이거 직접 찍으신 건가?
1: 그리고 이 상을 보니까 이거 행사장이야.
0: 아, 이거 약간 무슨 축제 이런
1: 네.
0: 느낌이네요.
1: 네. 축제장에서 이게 찌짐을 하신 것 같은데. 야, 이거 맛있겠는데, 얘, 이거.
0: 나 맛있겠다. 먹고
1: 네, 굉장히
0: 싶다.
1: 먹고 싶어지는데.
0: 네.
1: 그리고 이 가을 하면 또이 음식을 어디서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하죠.
1: 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어디에 계시냐로 나눠서 메뉴를 추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0: 오.
1: 뭐, 바닷가에 계신 분, 산에 계신 분, 텐트, 뭐, 캠핑을 하시는 분, 뭐, 호텔에 계신
0: 아,
1: 분.
0: 캠핑하고
1: 다
0: 싶다.
1: 다르거든요.
0: 네.
1: 이제 캠핑은 지금이 딱
0: 그죠.
1: 제기기야.
0: 지금 가야
1: 네.
0: 돼요, 캠핑.
1: 지금 가야 돼요.
0: Yes, 곧
1: Yes.
0: 간다.
1: Let's get it. 네,
0: Let's get
1: 가야 돼. 자, 아무튼, 뭐,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바닷가.
0: 네.
1: 바닷가에 계신 분들,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춥습니다.
0: 아, 가을 겨울에 너무
1: 네,
0: 춥죠.
1: 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가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0: 네.
1: 말씀드린 거, 바닷가에서, 아까 말했던
0: 다 나오네.
1: 장칼국수?
0: 아, 다 나오네.
1: 짬뽕?
0: 요거는 안
1: 네.
0: 먹어봤는데 궁금하네요.
1: 저도 제대로 먹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탕도 여기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데. 아, 역시
0: 아,
1: 바다에서는.
0: 이거예요?
1: 아무튼.
0: 네.
1: 자, 우리 계곡,
0: 네.
1: 또 산에 계신 분들은 또 이, 봐봐요. 가을에 바닷가에서 내리는 비 느낌과 또이 숲속에서 느끼는 비
0: 어,
1: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0: 숲속 비 너무 좋은데?
1: 너무
0: 그
1: 좋잖아요.
0: 향이
1: 향 있고,
0: 비 오는 날
1: 맞아요.
0: 확산이 되게 잘
1: 네.
0: 돼서.
1: 근데
0: 네.
1: 그 이게, 이 소나무 밭 같은 데 있으면 비 오는 때 향이 좋은 게 이때가 또 송이 나올 때잖아요.
0: 우리 언제 먹어요, 송이?
1: 지금 송이철 끝났어요.
0: 그럼 끝난 거예요?
1: 올해 비가 너무 안 와갖고 송이가 많이 안 나왔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놨어.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 산에서 딴 버섯 꼭 확인하고 드셔야
0: 아,
1: 됩니다.
0: 요거 뉴스에도 많이
1: 네, 만약
0: 나오더라고요.
1: 독버섯이 식용버섯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많대요. 색이 화려하지 않으면 괜찮다. 뭐 벌레 먹은 건 안전하다. 전부 근거 없는
0: 절대,
1: 말이거든요.
0: 절대.
1: 네, 그래서 전문가나 농업기술센터에 확인받고 먹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네, 절대 여러분들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0: 근데
1: 됩니다.
0: 절대 안 돼요. 진짜
1: 네.
0: 희둥이들 이제 가을이라 등산 가시는 분들
1: 맞아요,
0: 많으시고
1: 맞아요.
0: 그 산행하실 때 사고가 되게 많이 난대요.
1: 엄청
0: 요즘.
1: 많이 나요.
0: 그래서 뭐 일단 안전하게 등산을 좀 하시고
1: 그렇죠. 정해져 있는 등산로를
0: 맞아요.
1: 이용하시고
0: 네. 그리고 버섯 절대
1: 네.
0: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그
1: 네.
0: 누구도 따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1: 그리고 요즘에는요. 또이 버섯 같은 경우에도
0: 네.
1: 사유지에 있는 버섯은 함부로 채취를 하게 되면 이게 법으로 네, 법 이게 법에 어긋날 수가
0: 그럼
1: 있어.
0: 조심해야 돼요, 그쵸?
1: 그래서 내게 아닌 건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0: 네, 건들지 마시고
1: 네. 네.
0: 안전하게 또 산.

0: 느낄 수 있는 멋진 공연이 될 수가 있어요.
1: 이런 기회가 또 흔치 않으니까.
0: 저도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1: 네. 우리 1둥이분들 정답 많이 많이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그동안 최현의 가을비 우산 속.

0: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바이올린님께서 경상도 남자 황영준 리포터님 음식 가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홍어도 드시나요? 저는 그 향도 힘들더라고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홍어를 왜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0: 홍어도 드세요?
1: 아, 당연하죠. 저는 홍어 진짜 진한 거 먹고 진짜 제대로 삭은 거
0: 먹고 먹어보고
1: 싶어요. 아, 지금까지 먹었던 홍어는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홍어야 와.
0: 그 TV에 나오는.
1: 네네네. 그 정도. 아무 좋아요 저는.
0: 저는 되게 그 홍어의 비주얼을 봤을 때는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원래 궁금하긴 한데 너무 그 미디어에서 그 홍어 먹으면 코에서 막 김 나오고 그런
1: 느낌이 살짝 있긴 있어요.
0: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조금 두려워서 도전을 못했어요.
1: 그 와사비 느낌?
0: 아, 경어장. 네네네. 그런 매운맛.
1: 그런 매운데 홍어는 좀 다르죠.
0: 아, 다른가요?
1: 네, 좀 암모니아?
0: 암모니아.
1: 나프탈렌이 향.
0: 제가 비슷하게 이것도 약간 지역 특성 있는 요리니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거 있어요.
1: 아, 근데 이 두리안이 이 과일들 중에서 왕이라고.
0: 맞아요. 너무 달고 굉장히 그게 좀 그런 맛있는.
1: 근데 향이 지독하다.
0: 맛은 다른 게 분명한데 저는 아 너무 그 향이 너무 쉽지 않아서 홍어도 좀 그런 비싼 느낌이에요. 냄새.
1: 냄새 향이 좀 심하긴 한데 홍어는 저는 맛있어요.
0: 그래요?
1: 홍어는요 진짜 김치랑 그 꿍국이랑 같이 싸서 먹으면 삼합처럼 진짜 맛있어요. 홍어 무침도 맛있고.

0: 뭐예요? 그 불에 그을린 돌 그리고 그 기름 자국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갖고
1: 그래서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0: 안기 위해서
1: 그런 게안
0: 완성품.
1: 나오는 걸로.
0: 완성품. 그래서 웬만하면 밀키트 위주로. 근데 밀키트도 요즘에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밀키트 딱 들어서 그 냄비에 졸 하잖아요? 좀 있어
1: 아,
0: 보여요.
1: 당연하죠. 요즘
0: 네.
1: 밀키트 얼마 잘
0: 얼마 잘
1: 나오는데요.
0: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서 뭐 썰어 먹고 이거 옛날에 항상 이제 캠핑에 대한 막 그런 꿈이 있었을 때 가서 직접 막 요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니까요.
0: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해.
1: 아, 그런
0: 오로지
1: 낭만은 조금.
0: 간편한 조리, 쓰레기가 최대한 안 나오게끔. 네. 이렇게 하니까 나도 힐링이 되고 즐겁게 할수 있고. 그래서 딱이 지금 이맘때쯤에 다가가자 말씀하셨던 캠핑 장소.
1: 캠핑.
0: 부대찌개.
1: 아, 부대찌개. 제가 진짜 부대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0: 부대찌개.
1: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건지, 부대찌개 들어간 그 햄과 라면 사리를 좋아하는 건지는 잘
0: 네.
1: 모르겠지만,
0: 네.
1: 저는 부대찌개 개인적으로
0: 네.
1: 그 치즈, 체다 치즈를 한두 장 정도 넣는 걸 좋아합니다.
0: 아니야, 웬만한 음식에 치즈 넣으면 다 좋아할 것 같아.
1: 맞아요. 사실 치즈를
0: 맞죠, 맞죠.
1: 좋아해요.
0: 뭐 싫어한다 했죠? 아까
1: 야채?
0: 야채 치즈 발라서 그거
1: 아,
0: 먹을 것 같아.
1: 싫어,
0: 먹을 것 같아.
1: 싫어.
0: 뭐 아무튼 우리 캠핑장 가게 되면
1: 네.
0: 정말 뭐랄까 먹고 싶은 음식 많이
1: 네.
0: 있을 텐데 이번 요즘에 날씨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불멍은 안 해요.
1: 어,
0: 불
1: 그래요?
0: 날까봐.
1: 그거 요즘 불 색깔도 바꾸는 거 넣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네네.
1: 네.
0: 불멍하면 그 그름도 나오고 해서 손 많이 가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캠핑장도 혼자 있는 데가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앉아 있잖아요. 옆에서 불멍해요. 몸발치에서
1: 멀리서
0: 그거까지
1: 보던
0: 같이 이렇게.
1: 은근하게 소심한
0: 네.
1: 모먼트.
0: 그럼 캠핑장 하게 되면 저
1: 네.
0: 말고도 다 불멍을 하기 때문에 몸발치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1: 구경쌤.
0: 네. 저는 손덜 들고
1: 네.
0: 함께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좋네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0: 네, 그리고 무엇보다 캠핑장 가면 따뜻한 핫초코. 네,
1: 핫초코.
0: 전 커피보다 핫초코.
1: 아,
0: 네.
1: 귀여워. 핫초코에 또그 마시멜로우도 퐁당퐁당 넣어서 먹는 재미가
0: 네,
1: 있는데 말이죠.
0: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캠핑할 때 이제 이번 요런 날씨 때
1: 네.
0: 요즘에는 또 날이 추워지잖아요. 추울 때
1: 맞아요.
0: 이제 뭐 난로

0: 아, 왠지 커피 탄 곡 드실 것 같아.
1: 어? 완전 좋아.
0: 딱 걸렸죠?
1: 너무 좋아. 저는 또 땅콩 군 것보다 생땅콩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는 좀 뭐랄까, 느낌상, 네. 진짜 막 조리를 하는 것보다, 맞죠? 맞아. 좀, 이런 좀 간단한.
0: 마른 것.
1: 마른. 네, 그래서.
0: 소위 말하는.
1: 흔히 말하는 간말래기. 상주, 이제 간말래기 유명해요. 아, 간말래기, 와인에 간말래기 얼마나 어울리는데요?
0: 그러니까 해외여행에서 국내 여행 느낌?
1: 어, 육포, 네. 육포.
0: 아니, 저도 좋아해요. 어, 육포. 저 간말래기 진짜 좋아해요.
1: 그러니까요.
0: 국간 너무 좋아하고.
1: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건조한 거. 근데, 건조한 거. 어, 근데, 아, 또 과메기 나올 때 됐네. 근데 과메기는 좀 그렇다.
0: 아, 과메기 나 너무 지겨워. 너무 많이 먹었어.
1: 과메기.
0: 너무 지겨워.
1: 근데 그 종부를 과메기에 타먹고 그것도 아. 참 재밌겠다.
0: 과메기에 와인도 나쁘, 과메기에 샴페인이 좋을 것 같은데.
1: 아, 샴페인 괜찮을 것 같아요.
0: 왜냐면 좀 그 비린 네. 맛을 샴페인.
1: 맞아요, 맞아요, 맞죠.
0: 새그러운 맛이. 네, 네. 내려지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와인 드시면. 네. 레드 와인 좋아요? 화이트 와인 좋아요?
0: 저는. 네. 저는 또 그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다르게 즐기는 편.
1: 아, 그리고 저는. 저는 와인 하면 레드 와인.
0: 어, 왠지 레드 네. 와인이 어울려요.
1: 레드인데 좀 드라이하고.
0: 오. 드라이하고. 드라이한
1: 저는 많은 나라 와인을 좋아하는데 그 네. 중에 저는 미국 와인이 저랑 어울리더라고요.
0: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대요.
1: 네, 저는 미국 와인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0: 솔직히 말하면 와인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네. 잘 몰라요. 아직 취향까지는
1: 네,
0: 없어요.
1: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와인을 또 음식 재료에 네. 이제 재료로 소스로 넣어서 이제 조리를 하잖아요. 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고기 구울 때 한 번씩 와인 넣어서 고기 굽고 해보면 네. 나쁘지 않아 스테이크 할 때.
0: 오, 아 맞아요. 네. 스테이크 할 때 네. 특히 와인을 맞아요. 많이 사용하죠.
1: 맞아요. 그래서 이 와인이 뭐 주류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음식의 맛을 조금 더 좀 올려준다. 아. 곁들여서 먹으면 아. 이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네. 굉장히 고급진 설명.
1: 그렇죠. 그래서 보통 와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어 주류, 뭐 어 음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가짜 육류의 그 육류의 맛을 좀 더 복돋아 준다. 아, 살려준다.
0: 아, 와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네. 저희가 그 뮤지컬 이육사잖아요. 네, 이육사 와인.
1: 맛있어요.
0: 너무 저는 너무 맛있어서 그거 네, 선물했어요 맛있어요. 주변에.
1: 아 저도 선물 많이 해요.
0: 네, 제가 네. 안동에 오고 나서 네. 뭔가 안동에 좀 상징적인 거.
1: 그렇죠.
0: 근데 안동 소주도 좋고.
1: 그렇죠.
0: 근데 소주 좀 못 드시거나 네네, 좀 그러시는 분들, 네, 너무 계신, 독하니까 네, 네. 거기서 와인 중에 좀 달달한 편인
1: 그렇죠,
0: 거를
1: 그렇죠.
0: 선물을 드렸더니 네. 허, 너무 그렇죠. 좋아하셨어요.
1: 이육사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죠.
0: 맞아요, 화이트 와인.
1: 정말 달달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또 여행 다니면 고속도로 들리잖아요.
0: 네.
1: 고속도로에서는 역시 휴게소 음식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비 오는 날 먹는 그 휴게소 음식이 난 더 맛있어. 그리고 집에서는 무조건 수제비 먹어야 돼요.
0: 아, 팩트 아닐까요?
1: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0: 그냥 하는 말이었구나.
1: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네. 부경대 식품공학과 조영재 교수님이 넙치살에 식중독 균을 옮긴 뒤 습도를 40%

0: 동해의만곡 상품 소개, 저 이경민이 함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착한 꽃이 엔젤 플라워에서 꽃바구니, 17년 경력의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케어피 스튜디오에서 물리치료 1회 체험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 업체 안동 양반 강고등어에서 강고등어, 최간의 청춘족발 안동점에서 식사권을, 내장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서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진대기 할매국밥 옥동점에서 인식사권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요.
1: 이번에는 노혜영 리포터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만든 안동 고봉삼계탕에서 식사권을 직접.

0: 숟가락,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순수 100% 국산 표정마늘로 만든 문경세제 흰마늘에서 문경세제 흰마늘 진액팩을 드립니다.
1: 왕마리포터 강경왕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예술교육 DR 컴퍼니 유연하게 요가하자 안동 유즈요가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우리 가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놀이공간 플레이그라운드 보드게임 카페에서 1시간 무료 이용권 다이어트 끝판왕 50분의 기적 BM 스피닝 안동점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KLPG 여성 프로가 운영하는 남경수 골프 아카데미에서 한 달 무료 레슨과 연습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와우!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6: 먹지는 않았지만 점심을 이미 먹어버렸다 하시는 희둥이분들은 오늘 저녁 메뉴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니까 뭔가 뜨끈한 국물류의 음식들이 당기는 것 같아요. 날씨가 또 급격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오늘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정호 임원고 마지막 곡으로는 약간 제 기준 되게 오래된 느낌의 좀 추억 돋는 그런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산울림의 청춘 띄워드리면서 정호 임원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0: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 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0: 거죠?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두 대 기운이 좋아요. 이제 숫자 1에서 45까지 필 오는 숫자 6개만 찬찬히만 불러주세요. 두 대 기운 받아 또 대박 터뜨려 볼게요. 엄마나 세상에. 어머! 와! 근데 주문서에다가 요청사항에다가 2시에 데이트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사장님 화이팅!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좀 면이 서죠. 그쵸? 왜냐면 기껏 심지어 MBC에서 그 여기에서 그렇게 낮 2시에 쩌렁쩌렁하게 미진 아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막 했는데 아무도 주문을 안 해봐. 그럼 나도 약간 에구 에구 삐요삐요삐요 이렇게 막 기운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해주셨어. 어떻게 서비스는 좀 주셨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이거 주문하신 분한테

0: 나띵 골로
1: 나띵 골로 5973번 저 죄송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잔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 지내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네? 모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요새데이트 안영입니다. 1925번님.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같은데요. 아니 어디가 어딜 봐서. 7647번님. 아 피로감. 지금 저를 보고 피로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 조금만 더 찬찬히 보세요. 청량한 노래 준비했으니까 요 노래 들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미아오의 신곡입니다. Go Hard.

했어요. 목 삐끗할 뻔했어. 홍수미님, 신들린 영년님, 0093번님, 사무실에서 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희 팀장님이 영미 씨 오래 살것 같다고 하시네요. 매일 2시간 동안 스트레스 풀고 가신다고. 어떻게 알았지? 저 진짜 스트레스 풀고 가거든요. 아, 눈치채셨구나. 4876번님, 아니 뭐 하셨는데요? 보라 못 보는데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그렇죠. 요거 이제 보라를 못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예, 제가 미야오 노래 듣는 사이에 아 노래가 그냥 아, 잔잔하네 했다가 갑자기 순간 이 스피닝처럼 이 음악이 춤을 추라고

둘을. 자, 02 2056번으로 시작하는 전화 오잖아요. 무조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야. 이거는 뭐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 아니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저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를 듣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아셨죠? 그리고 왜 들으세요? 그냥 안영미가 재밌어서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셨죠? 그냥 채널 돌아가는 게 고장나서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혹시 전화 받은 분들 계시면 통화 내역 캡처해서 증빙으로 인증샷 저한테 쏴주시면 저희가 커피 서비스로 쏴드리겠습니다. 3213번님 오늘은 저의 46번째 생일이에요. 저희 집 둥이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편지와 10,000원씩 선물이라고 주네요. 아까워서 평생 안 쓰고 간직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둥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쌍둥이를 키우시나 봐요. 어머 근데 어머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서 10,000원 정도만 줄게요.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요. 어머 세상에 말도 너무 예쁘게 한다 진짜. 그리고 10,000원을 또 그렸어. 혹여나 또 그렸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그래 이런 거는 쓰지 말고 코팅해가지고 나중에 둥이들 크면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응 간직했다라고 하셔요. 4213번님 영미씨의 출산 기운을 받아 우리 집 작은 딸도 8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예쁘죠? 우리 딸도 조리월에서 라디오 듣고 있대요. 어머 어머나 이뻐라. 어머 이제 6일 됐어. 여기에는 6 이렇게 돼 있어. 이제 8일 됐구나.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희가 유아용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멋진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아, 플레이브 노래도 제 스타일이네.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듣고 왔고요. 김선영님, 아, 아까 제가 또 자장가를 불러드렸더니, 아, 인생 첫 공포체험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왜 인생 첫 공포체험입니까? 나 참, 인생 첫 연예인 체험이지. 강희선님, 330년 된 이끼 같은 동요. 촉촉한 느낌의 330년 된 이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잠드셨네, 벌써. 두댕이들 벌써 잠들었다. 아유, 일어나세요! 아유, 장난으로 내가 불러드린 건데, 잠들면 어떡해. 5289번님, 책임지셔요. 우리 아들 낮잠 자다 놀라서 깼잖아요. 진짜. 아유, 왜 깼어? 우리 강아지 깼어? 어휴. 우리 집 강아지 뽀삐. 호우, 호우, 호우, 호우. 이 금서님, 영민 씨 집에 갈 때 돈 내고 가세요. 올게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중우네,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무대 인별 2만 팔로워 달성에 읍소 한 방울을 보탠 올드 미들훈 노중우 여행 작가님 어서 오상.
1: 네,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된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30. 1분에 인사를 드립니다.
0: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예.
1: 네,
0: 솔직히 이 성과 본인 지분이 한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없죠. 그동안, 아, 제 지분은 정말 0%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애써주신 우리 작가님들, 피디님들, 네, 또 진행자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누적된 아름다운 합산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0: 아.
1: 현재 우리 두 대의 인별그램 팔로우 숫자가 2만 90여 분이랍니다.
0: 네.
1: 위험해요. 이게 아차하다가 또 2만이 붕괴되거든요.
0: 아, 예.
1: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안정권이 한 2만 한 뭐 한 500명 정도 넘길 수 있도록, 네, 애를 좀 써주십시오.
0: 아, 근데 저는. 네.

0: 오줌도
1: 무도입니다.
0: 안 싼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상암동 거지는 뭘 지나고 있고.
0: 자, 우리 두댕이들이 네네. 조금 더 분발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네. 인별그램에다가 숨은 대파 찾기라는 게시물을 올려놨거든요.
1: 맞지, 정답 7개잖아요.
0: 7개 정답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로
1: 아주 스포한 거야 내가?
0: 네.
1: 그러면은
0: 지금 하등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1: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미 거기 댓글에 네. 정답을 엄청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이미.
0: 아, 뭐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나도 네. 그럼 가서 참여할래라고 이제 하시려고 했다가 또 끊긴 거지 지금. 왜냐면 영화 결말을 이미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잖아.
1: 너무 제가 죄송해요. 중에 하나 뭐냐면 생양파 위에다가 네. 육회나 이런 거 얹어 가지고
0: 그거 맛있어요.
1: 우정적 씹어 먹는 거를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러면 방송사에서 네. 생고기나 육회만 준비해줘요.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0: 글쎄요. ASMR. 정말 육회 상쾌 통쾌하네요. 육회를 저희가 왜 제공해야 됩니까? 사고는 본인이 쳤는데.
1: 자, 이제부터 코너 들어가야죠. 노중훈의 예, 노계획 예. 노다지 노노노.
0: 그래요, 그래요.
1: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럽시다.
1: 제목 그대로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오늘의 후보 지역. 웬일입니까? 우리 제작진 작가님들이 열일을 했습니다. 후보 지역을 싸그리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먼저 5824님의 추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추천이요. 제 고향인데요. 거짓말.

0: 야, 과천 빨리 찾아봐야 돼. 과천 뭐 있냐?
1: 과천 서울대공원. 나 서울대공원도 또 얘 한날에 가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0: 최미림님. 예. 네. 오. 저 과천 살아요. 듣다가 놀랐습니다. 이제 최미림님이 지금부터 미션은 롤란드에서 그치면 안 되고 뭐든지 하여튼 저기 사연을 짜내셔야 돼요. 참기름 짜듯이.
1: 맞아요.
0: 보내주셔야죠.
1: 저 거기 사는데 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절대.
0: 소용없어요.
1: 그러면 이 코너 진행이 안 돼요.
0: 진행이 안 되지.
1: 자, 지금부터 과천과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두댕이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0: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검색 찬스 활용 또는 N행시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의 최고 사연 보내주신 분은 코너 맞춤형으로 선물이 바뀌었어요. 무려, 아, 사실이에요? 30만원 상당의 20인치 캐리어. 와. 요즘에 여행들 많이 다니잖아요.
1: 지금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야.
0: 딱 좋고, 캐리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요즘 캐리어도 매우 새로운 기능,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재질. 네.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1: 와, 심지어 오늘 최고 사연 최대 4명까지 뽑는데요.
0: 네 분 다 주는 거예요?
1: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0: 120인데.
1: 네.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행 갈 일만 남았어. 그리고 우리가 과천 이거 설명하자면 과천으로 이거 캐리어 끌고 여행 가면 되는 거 과천으로.
0: 어디서?
1: 네?
0: 어디서?
1: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0: 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아, 진짜. 정 안 좋으면 10분간 DJ 없이 제가 그냥 캐리, 캐리어가 제가 하드 캐리 하겠습니다.
1: 아, 하드 캐리의, 예, 하드 캐리의 노래 들을까요?
0: 예. 9078님, 여친과 이별 후 기분을 달래려고 혼자 과천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탔는데요. 어떤 승객이. 오바이트를 해서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참치김밥 먹었나 봐요. 근데 잡지는 못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역시 군대답게 더러운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항상 이렇다고.
0: 모든 사연을 합니다.
1: 네. 항상 똥방구 아니면 요런 유예요. 저희 방송이 그렇습니다. 두 대가 그래요. 자, 요런 사연들. 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과천 나왔으니까.
0: 네네.
1: 아, 솔리드의 과천생 연분.
0: 정확하지. 정확한 노래.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솔리드의 과천생연분. 천생연분 들었고요. 노종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작가님은
1: 네네.
0: 과천에 가보신 적은
1: 아, 당연하죠. 아, 제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보신 단 한 곳도 없어. 다 가봤어요. 물론 이제 그 어기의 모든 곳을 다 가볼 순 없지만
0: 네.
1: 제가 지금 제 메모장을 켜니까 예전에 아 이때 뭐 3년 전이네.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0: 우와.
1: 김종석 커피라고 하는 카페를 갔었어요.

0: 유명한 그런 카페였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하겠죠? 중앙동에 있는 다니노 니노네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자. 먹었었고, 결양동에 있는 양희방, 왕족발에서, 네. 앞발. 그 족발이 족발.
1: 네네네.
0: 그 다음에 해물칼국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근데 과천은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다 어렵게 짓네요.
0: 아, 그러네. 되게. 아, 너무 어려워.
1: 과천분들이 되게 짓궂으시네.

0: 하시죠. 넘어가요.
1: 나도 해줘야지. 나도 해줘야지.
0: 자, 과.
1: 과즙미, 뿜뿜.
0: 천.
1: 천사의 미소, 안영미.
0: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1: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나는 뭐, 비틀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비틀만한 그런, 저에게 재간? 이런 건 좀 없었네.
0: 아니.
1: 미안합니다.
0: 아니, 갑자기.
1: 오늘 또, 오랜만에 재킷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세련미가 한 1g?
0: 아니, 갑자기 늘 저를 조롱하시다가.
1: 네네네.
0: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1: 외부에 있는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알아요?
0: 어떻게요?
1: 그, 거기만 가면 그렇게 네. 노재까니 영미 씨한테 네. 구박받고.
0: 예.
1: 어? 맨날 조롱당하고 이런다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0: 예, 예.
1: 외부에는.
0: 아, 실제로 조롱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0: 아, 예,
1: 예, 예.
0: 아, 그래서 그냥.
1: 예, 그렇습니다.
0: 그냥 꾸민 거구나. 이행시를 이렇게 꾸미셨구나.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주댕이 여러분들의.

0: 명장이
1: 아버님이 삼성 SDS 30년 근수하셨잖아요. 제가 99년도에 첫 회사가 삼성이었거든요.
0: 아, 네네.
1: 근데 계열사로 분리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뽑힌 사람들 내려갈 때 네. 삼성 SDS로 간 애들도 많았어요.
0: 아, 예.
1: 내가 만약에 그때 갔으면 거의 저도 30년 근속이 되는 거예요.
0: 아, 그쵸.
1: 또 아버지랑 저랑 거의 비슷하신 거죠.
0: 네, 어쨌든 안 가셨는데 뭐 더 이상 뭐 엮을 게 있겠습니까?
1: 아버님의 근황, 저의 근황 잘 들었고요. 7789님.
0: 아, 오늘 캐리어 남겠는데?
1: 남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만 도전하시면 되고요.
0: 캐리어 아무도 안 가져가겠는데?
1: 자, 과천하면 아파트들 분양 떨어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야?
0: 더군다나 슬픈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네.
1: 좀 전에 그 아버님의 좋은 근황이었는데 아파트 근황은 상당히 슬픕니다.
0: 예, 정말 예, 예. 예, 좋네요.
1: 예, 예.
0: 자,
1: 그냥 아 조심히 안 좋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0: 큰일 났네.
1: 네.
0: 아 내가 이러다니까 징크스야.
1: 광고 들어.
0: 일단은 광고 듣고 올게요. 좋네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주은의 노계획 노다지
6: 노노노
5: 함께하고 있고요.
6: 오늘이죠 과천.
5: 예, 최지우님께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6: 과
5: 과장님
6: 천
5: 천하의 그지 같은 최지우님의 애환 잘 들었고요.
6: 네네.
5: 네, 7641번님 과
6: 아. 과천 이야기하는데
5: 천
6: 천개가 넘는 관계 없는 이야기.
5: 그러게나 말입니다.
6: 예.
5: 아 오늘 캐리어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6: 저희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가지고요. 만약에 네 분이 선정이 안 된다. 그럼 캐리어 남잖아요.
5: 네.
6: 그러면 다음 주로 뭐 두 대에서 모았다가 드리는 거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대요.
5: 아
6: 분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5: 아
6: 네네네 진짜. 다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5: 지금 수건 돌리기처럼 지금 돌리고 있는 거구나.
6: 돌려.
5: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6: 네.
5: 자 과천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우리 캐리어를 위해서 머라이어 캐리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이 뭘까요? 원 스윗 데이. 오늘 달콤한 날. 하루만 달콤하자.

0: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
2: MBC 문화방송
3: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 주근의 노 계획, 노 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지역은 우리 도댕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바랐던 네. 과천입니다. 경기도 네, 과천. 네. 네, 5196님. 과천 검색 꿀팁으로 과천시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은근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3일 매년 과천 밤죽기 행사 과천 공연예술제 그중에 저는 5월에 하는 과천 재즈 피크닉을 가장 애정합니다. 오 좋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재즈를 듣는 사치 과천에 놀러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저랑 과천이랑 어울리는 도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커피에도 얘기했지만 재즈 이런 거를
0: 재즈 좋아하세요?
1: 그냥 재즈 그 자체죠.
0: 아 그래요?
1: 사람도 재즈하기도 하고 오늘 기분이 약간 좀 재즈한데
0: 네, 기분이 좀 재즈네요.
1: 그렇죠. 아 그리고 요즘은 정부기관의 그 홍보 도구들이 그 블로그 네.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 옛날에 좀 무미건조하고 약간 일방향적이었잖아요.
0: 네네.
1: 요즘은 너튜브 하는 지자체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한번 보실만 합니다.
0: 네. 5196번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서울대공원 리프트 아시나요? 35년간 운행하고 올해까지만 마지막 운행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물에 인형, 장난감, 신발 한 짝 이것저것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올해 가을 단풍은 리프트에서 즐기는 거 어떠세요?
1: 이분 또 우리 추적 들어가야죠. 예, 아마 예. 과천시 블로그 담당자일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파워블로거신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공무원 중에도 그런 거 SNS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지금 명함 한 장 찍어 보내시겠어요 저희한테?
0: 예. 그리고 예. 그물에 떨어져 있는 것들 얘기하다가.

0: 고정 후에 담당자가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워서 몸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도 줄이 너무 길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그래.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0: 옛날에 그랬지. 옛날, 지금은 아니고, 이제.
1: 아이, 큰일 나요, 진짜.
0: 근데 엑스플라이어가 뭐지? 그러니까 아까 진짜 X자로 이렇게 된 사람 태우고
1: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건가?
0: 공중에서?
1: 네, 이렇게.
0: 어우, 난 못 들었어.
1: 이거 보고 이제

0: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방향으로도 좀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아빠 때문에 이쪽을 못 넘어오는구나.
1: 일방통행인 거예요. 아. 일방통행.
0: 그리고 항상 그 뭐야 주머니에는 돈 좀 막 떨어졌잖아요.
1: 아 그래 맞아.
0: 이렇게 갔었을 때.
1: 아 근데 어. 너무 추억이다 이런 거. 다람쥐통. 아빠랑 같이 다람쥐통 탔던.
0: 뭐뭐 뭐 있지? 다람쥐통, 커피잔.
1: 아 커피잔 있죠. 아, 저는 근데 롯앤월드만 가가지고 신밧데기 모험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0: 그건 뭐예요?
1: 신밧데기 모험 몰라요?
0: 몰라.
1: 그거 엄청 재밌는데.
0: 뭐지?
1: 그 배를 타고 그 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 동굴 속처럼 이렇게 들어가.
0: 후름라이드?
1: 후름라이드는 아니에요.
0: 아니요?
1: 그 쓱 가면서 거기
0: 아,
1: 막
0: 탐험, 동굴 탐험이요.
1: 탐험을 하는 거야.
0: 아...
1: 신밧데기 모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흥이야. 막 이런 소리 나오면서.
0: 저희가 네. 드디어 아까 기다린 그 사연이 왔습니다.
1: 네.
0: 0304님.
1: 아.
0: 그죠? 박수 그래. 한 번, 네, 밀쳐드리고요.
1: 어, 담비 같은 문자가 예. 내렸어요.
0: 예전에 소개팅을 한 분이랑 과천 미술관에 처음 갔었는데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동물원 분들이 거기 미술관 앞 잔디광장에서 콘서트를 해서 다른 남자분이랑 또 갔습니다.
1: 아.
0: 그 후로도 소개로 만난 분들과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여기 처음 와봐요 했더랬죠. 그런데 길도 잘 찾고 화장실도 잘 찾고 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데이트하기에는 참 좋긴 했어요.
1: 아, 근데 너무 좋다.
0: 네, 첫 번째. 그죠? 미술관 옆 동물원. 영미 씨 최애 영화 중 하나 아닙니까?
1: 아, 저 그거 한 다섯 번 넘게 봤어요.
0: 그렇지. 진짜. 어, 이성재. 그다음에
1: 심은하 씨가 나와가지고 거기 고 안성기 선배님 나오셨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거기서 맞아요. 안성기 선배님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다혜 씨는 이름이 참 예뻐요. 다혜.
0: 기억난다.
1: 어, 기억나죠.
0: 기억난다.
1: 어, 대사 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봤던.
0: 이 감독님이 여성분이었던
1: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그죠, 그죠?
1: 여성분이셨어요.
0: 아, 맞아요.
1: 그래, 근데 저는 그게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0: 그게 이성재 씨가 군 제대인가 뭐 휴가를 나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인가 뭐 여자친구
1: 맞아요.
0: 집인가
1: 여자친구랑 동거하던 집을
0: 그죠,
1: 갔는데
0: 그죠, 그죠,
1: 새로운 입주자가
0: 그래,
1: 있는
0: 맞아요.
1: 거지.
0: 그게 심은하 씨였지.
1: 그렇게 심은하 씨와 함께 살게 된
0: 맞아.
1: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예. 자, 요렇게 과천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20인치 캐리어
0: 예.
1: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진짜 캐리어 가져가세요.
1: 네.
0: 지금 항공 예약 대신 해드릴게요.
1: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네, 보내드리지만.
1: 저희 잠깐만 쉬었다 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아니 본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
8: 울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10: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주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주역 과천이고요.

0: 거기 넓디 넓은 주차장이라.
1: 거기가 어디요?
0: 아, 서울랜드를 말하는 건가? 아,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이네. 아, 아 네네네네.
1: 아우, 제가 아. 죄송해요.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그냥 거기라고 하니까. 많은 추측을 하게 되네. 거기가 어딘데?
0: 아, 네.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네.
1: 5636번님. 네. 안양 부흥중학교 중3 아들이 오늘 아. 과천 서울랜드로 갔어요.
0: 아, 요즘도 가는구나.
1: 가는구나. 아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단체로 체험학습 갔습니다. 아이고야. 아침에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때마침 또 날이 갰잖아.
0: 그러네.
1: 다행이다.
0: 항상 우리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 날 비 와가지고.
1: 맞아.
0: 울고 불고.
1: 그러면은 꼭 학교에 전설이 있다.
0: 그렇지.
1: 천년묵은 은행나무가 그렇지. 있었는데 그거를 베버리는
0: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그때부터 소풍만 가면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0: 그 중3 아들도 우리 간밤에 비가 밤새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1: 그래. 근데 갔는데 어머 날씨가 싹 했어.
0: 그러면 5636님 요즘도 김밥을 싸나요? 쌀까? 김밥?
1: 요즘은 안 쌀 것 같아요. 소풍 가도.
0: 아, 그럼 그것도
1: 왠지 그냥 거기에서 사 먹을 것 같아요.
0: 사 먹거나 그렇죠? 아니면 학교에 준비해 주거나.
1: 네. 아. 근데 과천에는 맛집이 없나요? 지금 맛집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오는데 지금.
0: 오, 그러네. 항상 제일 많이 오는 게 음식 관련된 건데.
1: 맞아요. 뭐 식당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0: 자영업 하시는 분들.
1: 지금 서울랜드 얘기밖에 없어요.
0: 그러네.
1: 과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0: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있었으면은 껴안아 드렸지. 근데 시간이 없어서.
1: 아, 근데 저는 오랜만이죠. 껴안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죠? 껴안아보지도 못했어요.
0: 껴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아, 바빠가지고.
1: 또 하나의 음식 사진, 사진이란다. 사연이 왔습니다. 3852님. 저희 아들 서너 살 때 서울랜드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차로 5분 거리에 유명한 샤브 칼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전 매운 걸 좋아했지만 아이 때문에 늘 맵지 않은 채소 육수 맛만 먹었답니다. 그래서 가자미 눈을 하고 매운 샤브를 먹는 테이블을 늘 훔쳐봤어요. 먹고 싶어서요. 어느 날은 아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자꾸 어디 봐? 지금은 고 1학년이 된 아들이랑 같이 매운 거 먹으러 다닙니다. 아,
0: 그래. 그치,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1: 아이들 우선이니까, 그죠?
0: 저도 그래서 맵찔이가 됐어요. 아, 저는 원래.
1: 잘 먹었어?
0: 저는 술 먹은 다음날은 그 매운 떡볶이 있죠?
1: 네네.
0: 그걸로 늘 가장 매운 맛으로 해장을 했던 사람인데. 진짜. 첫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안, 매운 걸 안 먹기 시작했더니. 그냥 매운 라면, 그 매울신 네네네네. 라면만 먹어도. 네. 막 매워, 그 속이 매워. 다.
1: 영미 씨 잃어버린 매운맛, 매운맛 리부트하기에는 네. 의정부 시장에서 파는 닭발편이고 매콤한 맛. 영미 씨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매일 40개에서 50개를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저 기네스에 올라갈
0: 야,
1: 판이에요.
0: 진짜.
1: 그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0: 기어이 지금 다 드셨다고요?
1: 진짜 진짜 거의 다 먹었어요. 매일 40개에서 매일 50개.
0: 근데 거기에 종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 엄마가 그 카드 썼는데.
1: 없었는데.
0: 이거 다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1: 아, 좀 남았습니다. 아, 한 두어 봉지 남았습니다.
0: 네, 오늘부로 1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0882번님. 정부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1: 오, 공무원지잖아. 그죠?
0: 단축 근무에서 일찍 퇴근하는 중에 두 대 들으며 보냅니다. 안영미 두 대 포에버. 과천 맛집은 오메김밥, 타이거 커피, 행복 찹쌀떡이에요.
1: 예.
0: 다음에 꼭 드셔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봐봐. 네. 이렇게 다들 듣고 있으면서 왜 문자를 안 보내셨어.
1: 0882님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저희가 직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가 특별히 임명한 저희 두 대만을 위한 예? 과천 특별 요원으로 저희가 임명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앞으로 네. 정말 책임이 네. 막중합니다. 일단 정부 과천청사 안에
0: 네, 네.
1: 에, 포섭을 하셔가지고요.
0: 네.
1: 두 대 애청자 일단 20분 이상 만드는 걸 첫 번째 미션으로 드립니다.
0: 저희가 연말에 위촉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가든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요.
0: 예, 예,
1: 위촉장
0: 예.
1: 나갑니다.
0: 예.
1: 0882님.
0: 예, 공무원이 맞는지 그 인증샷 예. 좀 부탁드립니다.
1: 당연히 보내셔야죠. 저희는 인증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
0: 네, 김진영님. 과천 가는 길 네. 선바위역에 코다리집 있어요. 네. 사람 너무 많아서 줄 서서 기둘려 먹습니다. 이 집 진짜 많네요.
1: 아, 코다리는 좋죠. 그냥 코다리면 꼬들꼬들한 살도 좋고 같이 이렇게 조려진 뭐 무나 이런 것도 너무 맛있고 그 양념이 자박자박하면 이제 밥에다 비벼 먹으면 되고 매콤하게 해주는 집도 있고
0: 네.
1: 그렇죠. 0833님 자. 과천은 경기도인데 지역번호를 02를 써요. 아 맞아요. 맞아.
0: 아.
1: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중앙청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0343에서 02로 변경을 했답니다. 경기도에서 02를 쓰는 지역은 과천과 광명 두 곳입니다. 정확한
0: 아,
1: 내용입니다.
0: 그렇군요.
1: 정확한 내용입니다.
0: 감사합니다. 팩트를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명곡 아닙니까?
1: 아 진짜 그 저 노래 제목을 Let There Be Love이지만 첫 시작은 Let There Be You로 시작하는 게 맞군요.
0: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고 이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 좀 깨불지 좀 마요 좀 다들.
1: 아니 진짜.
0: 깨불지 마로. 아유.
1: 맛집의 앞집

0: 혼자만 앉아 있어요. 아드님이. 와.
1: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졸업식장의 단상 위에 의자가 한 100개가 쫙 있는데 딱 한 명만 앉아 있는 그런
0: 와,
1: 모양새.
0: 진짜. 어머 와, 어머 어머. 근데 이걸 어떻게 혼자 탔어 또.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해서.
1: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일단 그 30만 원 상당의 20인치 네. 그 캐리어 네. 하나는 그 서울랜드에게 드리겠습니다.
0: 서울랜드가 한 몫을 해내는 거.
1: 너무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지금 서울랜드 얘기밖에 서울랜드. 없어 사실.
1: 서울랜드. 네. 8990님. 35년 전 중학교 2학년쯤 서울대공원 소풍을 갔었죠. 소풍이 끝나고 학생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버스를 타기 어려워 엄지손가락 번쩍 들고 지나가던 승용

0: 따라가지고 숭늉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 돌솥 안에다가 뜨끈한 데다가 바로 비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비는 도중에 밑에서 그 누룽지 익는 소리가 들리죠.
1: 아,
0: 자글자글자글 그지? 탁탁탁탁 그지? 아유 맛있죠.
1: 네.
0: 8299님 영미씨 노작가님 과천거주 15년차 주민입니다. 방금 마찬들이랑 망향비빔국수는 여러 곳에 있기는 해요.
1: 네네네.
0: 근데 또 지점마다 또 유난히 더 맛있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네, 추천 감사드리고요.
1: 네. 1249번님.
0: 네, 서울대 공원역 4번 출구 앞에 노점 같은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더운 날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도 좋은데 그중 전주집에서 이번 여름에 콩국수를 맛있게 먹었네요. 아, 근데 저는 다른 곳보다도 그 노천 식당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 아. 생맥 한잔. 그때 우리 회식을 할 때.
1: 예.
0: 아, 그때 막걸리를 먹었구나.
1: 1차 때 막걸리를 먹고 아, 2차 때 맥주를 먹었죠.
0: 아, 그렇죠. 좋으셨었죠?
1: 예. 예. 예. 좀 급하게 달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0: 자, 과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 정말 문자가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중에
1: 그러니까
0: 가장 많이 왔어요.
1: 그러니까 처음에 발동이 늦게 걸린다 싶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1: 막판해가지고 그냥
0: 계속 이행시만 왔었어요.
1: 맞아요.
0: 과천 이행시만 왔었다가 네. 뒤늦게 이제 점점 네.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1: 그 과천을 언젠가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이 정도라면
0: 예, 네, 저희가
1: 감사합니다.
0: 서울랜드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었어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예, 곳곳에 맛집도 많았고요.
1: 네.
0: 자, 이제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자, 과천 축제에 관한 추억을 보내주신 8299님 축하드려요.
0: 네. 요 분이 이제 네. 9월에서 10월 중에 항상 3일간 과천 축제가 맞아. 열린다.
1: 네.
0: 그래서 반나절쯤은 8000원 도로 통제해가지고 아이들이 맞아. 이날만 기다린다.
1: 도로에 분필로 그림 그릴 수
0: 네,
1: 있고.
0: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이 다 낳으신 아이들이 아니고 자, 새 아이는 본인이 낳았고 네. 두 아이는 저기 친척이 놀러온 거다.
1: 아, 그러니까.
0: 지금 억울함을 또 토로하셨습니다.
1: 그러면서 캐리어 진짜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네. 아주 정확하고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된 것 같아가지고
0: 그럼요, 그럼요.
1: 너무 기분이 좋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네 명 뽑기로 했잖아요.
0: 네.
1: 세 분 더 소개를 해드려야죠.
0: 네.
1: 네. 과천 시민님을 입증해주신 너무 천사 같은 우리 최미림님, 진웅 오빠를 껴안지 못해가지고
0: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껴안았던.
1: 그러니까요. 진웅 오빠를 껴안지 못해가지고 아주 원통했던 수제버거집 사장님 1581님, 아빠와 다람쥐통 추억을 보내주신 8076님. 또 축하드립니다.
0: 네.
1: 세 분께도 30만원 상당의 20인치 캐리어 보내드리고, 사실은 뭐, 아, 그분께도 하나만 보내드려요. 커피 쿠폰.
0: 누구?
1: 우리 그, 과천 공무원, 종합정부, 종합정부, 우리가 특별 에이전트로 임명했던
0: 예.
1: 두 대 선전을 위한
0: 위촉장 드리기로,
1: 위촉장 드리기로 했죠.
0: 아, 그리고 아까 예. 그, 저기, 바이킹 타다가. 참치김밥의 아. 향을 참치김밥 내음을 맡으신 강연을 듣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적으라고 해가지고 작가님을 적었답니다.
1: 아.
0: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진짜.
0: 어머 세상에.
1: 어디죠?
0: 노중훈 작가님 꼭 불러주세요라고 적었어요.
1: 지역이 어디예요?
0: 네.
1: 지역이 어디냐고요?
0: 그걸 왜 물어봐. 어느 지역이든 가야지.
1: 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고요.
0: 네.
1: 그... 제가 DM을 하나 받았는데 박성희님 우리 두댕이에요. 이분이 서울 그 자곡동에 사시는데 자기도 동네 도서관에 민원 넣겠다고. 노중훈 작가 강연 꼭 유치해달라고.
0: 아이고.
1: 여러분 아시죠? 성과가 없으면 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0: 갑자기 또 왜 두댕이들 탓을 해요?
1: 아니지.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시도만 하면 뭐합니까?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과로 말을 해야죠. 예, 여러분.
0: 아, 7443번님. 과천 장군마을에 BTS 진이 살았었대요.
1: 아, 그래요?
0: 아미들이 하습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1: 그렇구나. 전혀 몰랐어요.
0: 뭔가 다르다. 장군마을에 살았대. 뭔가 전설 같잖아요.
1: 장군님. 진장군.
0: 자, 진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1: 안 들을 수 없죠.
0: 디 아스트로넛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자, 안녕.
1: 안녕.
0: 과천 분들도 안녕. 안녕.

0: 어떻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참아내야.
1: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쉐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띠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 두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새싹 문자가 왔어요. 3876번님. 영미씨, 안미안 캐릭터는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남편이랑 3일째 검색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소중한 지금 첫 문자를 지금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안미향이 아니고요. 배미향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너튜브에 검색하셔도 아마 그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대체 누구를 흉내내는 건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맛집의 앞집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맛집의 앞집 코너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맛집의 앞집 안미향 씨 버전 가보겠습니다.
5: 안인재야,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브람스 안마의자, 샘표식품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자, 끝곡으로 벨벳 언더그라운드 Pale Blue Eyes.

0: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성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
1: 리던 갱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

김해에 있는 해반천 산책로. 하천과 넓은 들판을 함께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이맘때면 물가에 갈대가 자라고 산책로를 따라가면 도토리가 떨어진 작은 가시나무 숲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숲으로 가는 길은 김해 전하동 우체국에서 시작되는데요. 해반천을 따라 걷다 보면 옆으로 넓은 논이 펼쳐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굴다리 하나가 나옵니다. 굴다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커다란 가시나무들이 줄지어선 숲길이 나타나는데 나무 아래로 도토리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여긴 걷는 내내 발밑을 자꾸 살피게 되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존 바티스트의 It's Alright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아주 위트 있는 피아노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죠. 존 바티스트. 다른 음악들도 한번 오늘 지금 이 음악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음악들도 찾아보시면 정말 다채로운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89 쓰시는 분이 앞집에서 놀다 음악 맛집 붐빌까 봐 웨이팅 전에 입장했습니다. 아, 앞집에 또 계시다가 맛집에 앞집에 계셨군요. 여기서 오늘 또 음악 맛집에서 놀다가 또 계속 놀다 보면은 또

0: 5시에는 노포가 또 있습니다. 음악 맛집으로 유명한 노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또 놓으시면 나죠. 좋은 음악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혜림님, 순디. 저 공부한다고 한동안 라디오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순디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친정 오빠 같아요. 아,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군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또 완벽한 하루에서 또 공부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러 좋은 음악 들으러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 어제도 예고했다시피 특별한 취향의 공유, 오늘 한영애 씨가 함께 할 거니까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에 머물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당진시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강원특별자치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싼마이자, 백조싱크,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한국 MST 캣박시브, 아에르웍스,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잉,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유빈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We are the night의 열기구 들으셨습니다. 아주 음악이 순디 목소리가 딱 목소리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가 잘생긴 건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라도 이런 잘생겼다는 칭찬을 드리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1189 쓰시는 분 완벽한 하루 소문 듣고 왔어요.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집에서 독서하며 편안히 청취해요. 아 이렇게 또 편안하게 청취하기에는 참 완벽한 하루만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안 편안하게 쉬는 편안한 분인가 봐요. 그래요. 그래요. 자주 오셔서 편안하고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316 쓰시는 분 12일 만에 출근했어요. 짜증이 지금 8시간째입니다.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순디님. 아이고 오랜만에 출근해서 너무 힘드신가 봐요. 에, 그래도 12일 동안 잘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즐겁게 피할 수 없는 건 즐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좋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이 노래 듣고 좀 기분 좀 풀어주세요.

조규찬의 서울 하늘에 이어서 선우정아의 딩글딩글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경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반가워요. 저 원래 자만 오면 스님 말씀 틀고 자기도 했는데 이젠 순디 방송 틀어놓고 잡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편안하다는 얘기니까 저는 칭찬으로 듣습니다. 뭐 저의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저는 또 괜찮아요. 예전에 루시드폴의 공연을 갔을 때 그렇게 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걸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 방송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수미님, 순디, 저 지금 일본 가려고 공항이에요. 요즘 일도 바쁘고 서터레스 너무 받아서 요새 예약하고 서터레스라고 정말 쓰셨어요. 예약하고 오늘 갑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신나요. 오, 그래요. 걱정은 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본 이렇게 여행 가는 게 그게 진짜 재밌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어릴 때 갑작스럽게 집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차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강릉 가자. 그래서 강릉으로 막 가가지고 뭐 거기서 조개구이 먹고 이게 진짜 그것만큼 기억에 남는 여행이 없는 것 같은데 성수미님도 일본 가서 정말 서터레스 쫙 풀고 즐거운 시간 가지다가 신나게 놀고 쇼핑도 막 신나게 하고 내일은 없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즐겁게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 같은 거 다 일본 가면 아마 걱정은 없고 지금 신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1부 끝곡으로 레오 미데아, 그란데이라 그리고 비주의

0: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8회 첫 번째 곡이 Move Over인데요. 앨범 준비 중에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헤어지자고 말해놓고도 계속 주변을 맴도는 남자에 대한 노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니스 조플린의 짧고 강렬한 블루스락 Move Over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특별한 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건강해지셨나? 궁금해서
1: 아,
0: 왔어요.
1: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0: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글쎄요, 가을 볕이 깊어서 그런가? 그냥 즐거워요.
1: 아, 그렇죠.
0: 네.
1: 날씨가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또 한국의 이 가을 날씨가 정말 축복받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0: 그리고 뭐, 감사할 일만 생각나고,
1: 네네.
0: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1: 요즘에 또 공연

0: 하거나 곡들이 선물로 올 때, 아, 이것은 뭐 해도 괜찮지 않아? 라고 느끼잖아요. 아무래도.
1: 네네네.
0: 그런데
1: 그렇죠.
0: 오는 곡들, 선택해야 되는 곡들, 제가 만들기지 않는 한은, 이게 뭐, 발라디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곡들이 많더라고요.
1: 근데
0: 예.
1: 저는 그런 음악들조차도 너무, 좋아해서. 특별히 또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도 한우연이 부른 발라드 음악도 있어서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 취향의 공유, 이 코너는

0: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 네네.
0: 4월 달인가? 새로 나온 음원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네.
0: 제목이 Snow Rain이에요.
1: 이 곡은 김태원 씨가 만드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일단 이 곡을 듣고 얘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쓰는 말 중에 미들 마일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배송한 물품이 물류센터로 배송되는 중간 단계를 뜻하는데요. 최근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들 마일을 중간 물류로 순화했습니다. 외래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바로 들여오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쉽게 다듬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어

0: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취향의 공유,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 한영애와 듣는 한영애 음악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2부 마지막 곡으로 들었던 회귀도 그렇고 방금 들은 곡 한번 방금 들은 곡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취입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아, 네. 녹음했던 곡 네. 샤키포 같은 앨범에 아, 들어있었고요. 네네. 우연히 이 곡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네. 후배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하신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0: 특히 이 바람이라는 노래를 후배들이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뭐

0: 이 앨범을 사랑했던 그런 제 아내랑 그렇게 같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1: 언젠가 요리 씨 프로그램에서 같이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오늘은 그 노래를 불러주면
0: 제가 꼭 한영애 선배님을 만나면 꼭 그 노래를 같이 부르든지 예, 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서 그 곡도 그렇고 참 이 앨범을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음악을 하셨었거든요.
1: 네.
0: 겉불소, 뭐 누구 없어 네. 뭐 이런 음악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어릴 때 듣기에도 오 이런 음악을 어떻게 처음 들어보는 장르의 음악을 하셨었었는데 이런 음악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1: 뭐 저는. 어쨌든 가수입니다. 네. 뭐든지 좋은 곡이 있으면 부르고 네. 싶습니다.
0: 아무튼 너무 잘 들었고요. 0733 쓰시는 분이 듣는데 소름 돋네요. 멀리서 넙죽 절 올립니다. 아, 제가 한영애 씨의 음반을 유학 시절에 듣다가 정말 네. 넙죽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김준영님은 영애 언니. 라고 부르고 싶네요. 진짜 팬이에요. 너무 반갑고 좋아요. 저는 91년생 여자입니다. 라고. 뭐 언니라는 표현 어떠세요?
1: 너무 좋죠.
0: 누구나 언니, 오빠 이런 표현은 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가 호칭이 네. 존댓말로 인해서 네네. 굉장히 좀 다양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다니면서 뭐 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애칭이 있는데 그냥 맞아요. 나무라고 부르세요.
0: 저는 아무렇게나 불러라라고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있습니다.
1: 와우, 기다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0: 지금, 한창 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공연, 50주년 공연은 좀 특별한 코너가 있나요? 특별한 어떤, 선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1: 글쎄요, 저로서는 뭐 특별보다는 조금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준비한 것이 네. 그 초창기 가요 중에 네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음악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아? 그래서 평소에 부르지 않던 곡 한두 곡 있고요. 그 밖에는 또 뭐 MV 똑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아이돌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 스테페이 때. 네네. 그래서 장난삼아 그러면 아무개 노래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네네. 그게 그냥 거기서

0: 좀 다.
1: 좀 다.
0: 이거 제목 어. 지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좀 다는 뭐 동사 진행형의 어떤 것 뭐 이러면서. 네. 어. 근데 21세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신준철 씨하고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둘이. 네네. 그래서 그분은 곡을 쓰고 저는 노랫말을 써서 어. 21세기를 맞이하는 어떤 우리의 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영희 씨의 난 다 들어보겠습니다.

0: 환영해 난 다 들으셨습니다. 곡이 너무 멋있어요. 이 곡은 특히나 공연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1: 그렇습니다.
0: 중간에 또 이제 기타 솔로 신준철 씨의 기타 솔로였겠죠. 네. 정말 일품입니다. 제가 저 신준철 씨의 기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참 언제나 참 너무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영애 씨와의 호흡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1: 네. 아주 공연 때 정말 좋아하는 기타 플레이어죠.
0: 아, 공연에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대전 공연 하나 남아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지금 다 매진 됐죠?
1: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0: 아, 빨리 어떻게든.
1: 무대 딱 나가서 아. 다녀오셨구나 뭐 이런 거죠.
0: 자 오늘 이렇게 이유리님이 노을지는 바닷가 달리고 있는데 뭔가 이 곡이 해방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멋지다라고 해주셨어요. 해방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난다.
1: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공공사고 쓰시는 분은 한영애님 카리스마에 일하다가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참고로 저는 청주 한씨 31대 손입니다.
1: 오늘 클럽 만들어야 되겠어요.
0: 아, 청주 한씨세요?
1: 청주 한씨밖에 없어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늘 또 한씨성을 가지신 분이 많이 오셨군요. 자, 한영애 씨의 이렇게 노래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좀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한영애 씨의 평소 생활이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이렇게 공연하고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내실 때 말고 혼자 계실 때는 주로 어떻게 생활 하시나요?
1: 단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약간의 운동과 삼시세끼 밥 챙겨서 잘 먹고 네. 그다음에 나무 보고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동산이나 뭐 얕은 산 대신은 뭐 나무를 보러 주로 다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단순한 삶을
1: 네
0: 추구하시는군요.
1: 추구라기보다는 그냥 그런가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0: 근데도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음악적인 이런 영감이나 음악적인 어떤 영향은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1: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물론 아주 청년 때 어릴 때는 여러 뮤지션들의 영향이 물론 있었겠죠.
0: 네네네.
1: 그런데 자연 속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1: 쭉 뭐 들판이 있고 뭐 있는데 갑자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부조물이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어울리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느닷없이 음악 편곡하거나 뭐 하다가도 전혀 느닷없는
0: 받아서 또 새로운 앨범을 또 준비를 하실 건가요?
1: 뭐 아직은 하겠죠.
0: 아, 네. 아직은. 아, 그럼요. 하셔야죠.
1: 네.
0: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선곡해 오신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곡인가요?
1: 가을이어서 가을과 관련된 네. 곡 가져왔는데요. 네. 그 전에 네. 그 보이는 라디오가 네. 저의 모든 몸을 찍고 있나요, 지금?
0: 지금 이 상반신만 살짝 찍고
1: 갑자기 네. 얘기하다 들은 네. 생각인데,
0: 네네.
1: 내가 막 바지도 막 들어 올리고 계속 다리를 이루고 그랬는데 이거 다 나오나?
0: 그거나 뭡니까? 괜찮습니다. 저 뒤에 보면 저 정도, 저 뒤에 지금 나오는.

0: 마을마을을 곡에 붙였죠.
1: 자, 이 가을 시선 이 곡을 오늘 한영애 씨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너무 즐거웠고요. 네. 언젠가 무대에서 봬요.
1: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0: 효리 씨도 잘 계세요.
1: 네. 그러면은 한영애 씨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가을 시선 보내드리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참여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41년 오늘 10월 13일은 미국의 가수 폴 사이먼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멤버로도 유명한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은 1960년대를 상징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록 듀오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듀오와 비슷한 표현인 듀엣은 남녀 2인조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야, 듀오와 듀엣. 정말 둘이 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듀오. 왜 2인조를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할까? 듀엣이 정말 남녀 2인조를 뜻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같은 말인데 그냥 다르게 어쩔 땐 이렇게, 어쩔 땐 이렇게 쓰는 건가? 저는 형 듀오. 아, X. 저, 여러분들 한번 잘 헷갈리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듀오와 비슷한 표현인 듀엣은 남녀 2인조를 뜻한다. O, X.

듀엣은 성별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남성끼리, 여성끼리 함께해도 듀엣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듀엣과 듀오는 모두 두 사람과 관련된 말이지만 의미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듀엣은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나 연주, 즉 음악을 함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요. 듀오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이나 그룹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사이먼 앤 가펑클은 듀엣도 되고 듀오도 되는 아닌가요? 어쨌든 정답은 X라는 거. 0053 쓰시는 분은 정말 실망했다는 거 내가. 그리고

0: 건강한 산,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봄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금 1522-5888. 관절 보금,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금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소년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숙면 소곡과 녹차 티백에게 같은 역할을 줍니다. 자, 이제 지구를 위해 노력해줘. 힘들겠지만 땅에 들어가 두 달만 꾹 참고 견뎌봐. 티백 지수

북부에 있죠. 승승장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 가을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겸허한 자세를 취하게 도와줍니다. 자,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솔로 앨범도 여러 장 냈고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또 뮤지션이죠. 아버지가 엘버트 해먼드예요. 이 친구는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 예.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T42. 박성남 씨가 팝송을 잘 몰라도 들으러 왔어요. 예. 아유,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예. 서로 알아가는 거죠. 여혜은 씨는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즐거움도 좋지만요. 처음 들어보는 곡은 또 묘하게 위안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곡은 새로워서 좋다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위안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이 곡은 다 모를 거야? 뭐 이런 거요? 아, 내 친구도 이거 모른다는데? 뭐 이런 건가? 독특한데요,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자,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T42 들었고요. 1부, 2부, 강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일일 일짬뽕 오케이?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진짜로 저 남캘리포니아. 예, 예전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2268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저는 간호학과 만학도입니다. 오늘 조별 과제 때문에 늦게 끝났는데, 아, 백철수의 음악 캠프도 들을 수 있고, 늦게 끝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아, 이게 일찍 끝나면 다른 거하고 노느라고 백철수의 음악 캠프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요. 이 아주 뭐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예. 정말 좋은 따뜻한 아 간호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잦아지잖아요. 아, 간호사들을 가장 많이 만 의사보다 더 많이 만나죠 사실은. 그럴 때 간호사분들의 뭐라 그럴까 미소 한 번 이런 것들이 환자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아, 감사합니다. 자, 서정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Bee Gees, Love You Inside Out.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세계 일개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래된 음식점 중에는 그냥 할매집, 이모집, 아지매 식당 등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다. 어머니 손맛을 내세운 식당 상호도 있다. 나이 들면서 엄마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던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여성을 특정한 역할에 고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불편한 이분법을 넘어 요리, 음식을 통한 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저수는 오늘 집밥에 담긴 배려와 정성과 교감과 위안과 치유 같은 것을 돌아본다. 힘들 때 별거 아닌 밥상을 받아들고 울컥하거나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힘들어하는 식구를 위해 음식을 차려준 사람이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밥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진수성찬 아니어도 그 밥상, 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 남아있을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세끼 먹는 일이다. 출연자들이 외딴 곳에서 직접 식재료를 얻고 그것으로 밥을 해서 먹는 그 단조로운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까닭. 그 별거 아닌 집밥 먹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서가 아닐까? 단순하고 소박한 집밥조차 갈수록 판타지가 되어가는 세상이다. 아, 그것을 차려낸 이에 수고였다.

네, UB40 Bring It On Home To Me 들었습니다. 이 또 워낙 이 노래는 유명한 곡이고요. 정말 많은 아티스트가 이거 커버를 했거든요. 저는 애니멀스 버전을 좋아해가지고 뭐 밴드니까 일단 예. 애니멀스 버전을 카피해가지고 연주했던 기억이 있네요. 예. 스쿨밴드 하던 시절에 Bring It On Home To Me. 오늘은 UB40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37초 막 지났고요. 002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저씨 아, 제가 마흔 넘어서 검도라는 운동 시작했거든요. 4년이 넘는 시간을 수련하고 지난주에 3단 승단 심사를 봤는데 똑 떨어졌네요. 아, 위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오. 야, 그래도 빨리 올라간 거 아니야, 3단. 그럼 지금 2단이라는 얘기 아니야, 검도 2단. 와, 대단한 거. 가만있어, 예전에 그, 저는 검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검도에 이제, 유단자가 되면, 우산 하나만 들면 천하무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우산이 없을 때는 신문지를 말아가지고도, 한 두세 명은 격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아니, 궁금했어요. 예. 이하나 씨가 유도 2단이시니까, 아니,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예. 7817번입니다. 추분 지났다고 해가 너무 빨리 지네요. 아이, 백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둑어둑. 아이, 전 모든 게 느린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계절이 오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암튼 뭐 가끔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신 거예요? 울적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The Beatles입니다. Don't let me down.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4플레이의 멋진 연주 빨리 런. 김윤숙 씨가 왔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이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0: 순간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음악 듣던 때가 떠올랐어요. 벌써 40년이. 와. 마치 한 달 전 같은 느낌입니다. 한 달 전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0년 전인데 온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수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에야 뭐 스마트폰으로 다들 음악 듣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와 코페쿠르 미안합니다. 예, 너무 많이 갔다. 야,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이 당시가 이게 일본 소니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전성시대였죠, 이때. 와, 세계 뭐 전자제품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도 다 모니터를 브라운관이었잖아요, 그때. 다 이 회사 제품을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에 밀려가지고 뭐 삼성, LG에 밀려가지고 저 뒤에 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콘솔 게임 하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나온. 그것도 근데 거의 끝장이에요. 예. 끝판입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7722번.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맥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킷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루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애매한. 네. 아. 네.
1: 감독을 못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욕 먹을 것 같아서도 네. 네.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역시, 음악 얘기하도록
2: 역시
1: 하겠습니다.
2: 역시 현명하십니다.
3: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가수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좀 네. 공감이 가는 첫머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들어도 좋다는 것이다. 음반은 영원히 보존되고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모든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쳤다는 걱정은 이제 없다. 그저 우연히 발견할 기회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회는 무작위 생성기나 알고리즘을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의 SNS 게시물을 통해서든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이 가수의 목소리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의 영향이나 아니면 SNS

0: 이런 가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르도 팝을 기반으로 하지만 멕시코 음악이라든가 약간 중동 음악, 집시 음악 같은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아서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음악을 들려줬었던 가수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90년대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보니 그 사라 맥락클란이 주최를 했었던 릴리스 페어라는 그 무대에서도 올랐었던 오.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주노 어워드에서도 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1: 예.
0: 어쨌든 이 라싸의 음악 중에 그 2009년 마지막 그 투병 중에 발표했었던 앨범을 내고 나서 원래는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0: 호하게, 예. 아주 늦강을 부르는 게 확 나면서, 예. 라싸의 Is Anything Wrong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2: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0: 네.
2: 오랜만에 아마드 자말 1930년생이시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죠.
0: 네.
2: 뭐 재즈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1980년에 퓨전 재즈 앨범을 한 장 냈어요. 나이송이라고 거기에서 오늘 한 곡 가져왔습니다. Something's Missing in My Life. 예, 원래는 원곡이 디스코 곡인데요.
0: 네.
2: 이거를 퓨전 재즈식으로 이제 재해석한 거죠.
0: 어허.
2: 이 곡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2: 오랜만은 아니고 아마 배철수의 마켓에서는 처음 나가는 거일 겁니다. 네.
0: 자, 아마드 자말, Something's Missing in My Life. 이 음악 들으면서 두 분과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어제는 여름, 오늘은 가을, 내일은 겨울입니다. 비 한 번에 이렇게 날씨의 변덕이 심할 수 있구나 싶은 뉴욕은 5도 밑으로 내려가겠는데요. 게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되는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꼭 두툼한 외투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낮 동안도 긴 소매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한번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바다 날씨는 좋지가 못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네. 제이미 밀러, 베이비 돌 들었습니다. 주말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토요일에 팝뮤직 탑10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음악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제이미 밀러, 베이비 돌. 유지연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아, 저 오늘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I was born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빛나던 시절의 단짝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옥의 얘기예요. 꽃처럼 순수한 꿈을 품었지만 아픈 역사를 견뎌야 했던 어린 소녀들의 얘기죠. 할머니, 이제 내가 기억할게 라는 영화 속 손녀의 대사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픈 계절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학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학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맷 대리, 티맷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래요. 내 하루에도 내가 심어놓은 것들만 자라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한 적 없던 만남도 생각도 불쑥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3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루스이의 전체 관람가였습니다. 뭔가 심지 않았는데 내밭에 자라나는 게 실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로 오프닝했습니다. 정수경님, 내 마음, 내 땅을 허락하지 않은 불안과 불편이란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미움도요. 이걸 어쩌죠? 아, 미움은 빨리 그냥 걔가 미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해결해줘야 돼요. 불안, 불편, 이런 건 뭐, 마치 진짜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때때로 올라오는 건데요. 미움은 내가 심어놓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작물들을 갉아먹어요. 내일 별밤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이랑 놀 거예요. 오늘 하루 보내면서 자랑하고 싶은 일, 기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다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같이 적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오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나와서, 종일 일을 하다가 와서 라디오를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약간 피곤한 날에는 부엉이들한테 징징거리잖아요? 칭얼칭얼? 어제는 그걸 내 입으로 인정하면 내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 양반, 나안 피곤해? 난 피곤한 적이 없어. 난 오후 5시에 나왔는걸. 이렇게 스스로를 막 속이면서.

0: 하면 제가 그럴 때 생존 도파민 같은 게 나와요. 갑자기 텐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어떤 임계점을 넘기면 오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다 엄청나게 피곤해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은 멀쩡을 줘가지고 여러분께 뒤늦은 징징거림 한번 호소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곡도 좋고요. 102호님, 이나씨,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어깨 좀, 어깨가 뭉쳐있거든요. 거의 어깨 몇 번만 더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2주간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릴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후엔 티맵대리, 오뚜기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 아크메르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2: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셀프 여행사가 되어 언니들과 함께한 다섯 번째 해외여행이었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행복해요. 오, 이 여행 계획을 슬기님이 또다 짜셨군요. 근데 다섯 번이나 하신 걸 보면은 거기 좀 재능이 있으시구나. 이런 분이 친구 중에 한명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다들 이거 하는 게 보통, 근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여행사를 쓰는 건데,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을, 친구를 두신 분들은 평소에 진짜 잘해주십시오. 이재훈님, 나이가 이제 곧 반백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6달에 한 번씩 시험 봐요. 내일도 심사를 보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부했던 거 다시 시험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실수 안 하려고 계속 외우고 연습하고, 내일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 재훈님 그 파일럿 아니신가? 동명이인이신가? 그래서 이게 계속 시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직업. 곧 반백이면 저랑 비슷하네요, 재훈님. 에? 우리 어려요. 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2109님, 이나님, 매주 화요일 야간 근무라서 늦게 마치는데 30분 정도? 라디오 들으면 집에 딱 도착해요. 이나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세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야근하시는구나. 너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가서 푹좀 쉬십시오. 노래 듣는 동안 지금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노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윤하의 퍼레이드 들을게요.

윤하의 퍼레이드에 이어서 어제 발매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듣고 오셨어요. 아, 우리 굉장히 또 이 플레이브랑 또 친한 우리 부엉이들 아닙니까? 맞죠? 네, 이분들이요. 다음 주 수요일 별밤 초대석에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플리분들 계시려나? 없으면 소문 좀 내주시고요. 원래 초대석은 항상 3, 4부인데요. 그날은 플레이브랑 1, 2부에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3, 4부 영업합니다는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아유, 우리 소장범도 운이 좋으면 출근하면서 플레이브를 영접할 수도 있겠네요. 외계인들이라 보기 힘든데 가까이서. 그렇습니다. 자,

하는 분이거나 올해 아니면 박그 골프 치시는 분이거나 테니스 아니면 아무튼 야외에서 오래 계시는 분 운전 오래 하시는 직업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딱 손목에 시계자국 나 있는데 카드도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 인증샷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659님, 오늘 도서관에서 오전 10시에 독서 토론이 있었어요. 참가자 중 70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데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우였어요. 책을 섬세하게 읽고 중심 생각을 열린 시선으로 준비해 오셨거든요. 오늘도 한뼘 자란 하루였어요. 아, 8659님 역시 이 책만 읽은 티가 살짝 나네요. 예. 중심 생각을 열린 시선으로 취미 모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이면 더더욱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죠. 김세영님, 대장부엉 긴 연애를 끝내고 그만큼 쉬고 나니 연애세포가 죽은 줄 알았는데 2개월인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30대 중반이 되니 다가갈 용기가 아니라 힘이 없네요. 같은 회사라 자주 보니 더 마음이 커져서 고민이에요. 세영님, 지금 제가 방금 목소리 낸 정도의 나이 아니잖아요. 팔팔하잖아요. 그 마음에 힘이 없는 거, 그게 용기가 아직 부족한 거 맞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웬걸 하는 느낌에서 지금 잔뜩 들뜨셨고 신이 충분히 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자주 보니까 고민일 게 아니라 자주 보니까 시간은 많고 기회는 많다.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친분을 알게 제가 정희님을 사랑하는지는 조금만 더 두고 봐도 되죠? 정희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문자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지난 2년 그러다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긴 했지만 서울살이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엄마는 생활비를 보태며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응원을 보내주셨다. 엄마가 택배로 부쳐주시는 반찬으로 씩씩하게 밥도 차려 먹고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합격 연락을 받았다. 기다림의 시간이 1년이 넘어갈 때부터 스스로 위축되고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잘 참아낸 내 자신을 꼭 안아줬다.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사회인이 되어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쁘다. 나의 합격을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부모님께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첫 월급 타면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며 곧 있을 첫 출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다.

기현의 뉴스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드란가요는 익명을 요청한 H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안녕드란가요 코너에 저도 안녕하다고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끝없이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첫 월급을 어떤 선물을 할까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 와,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 이 별밤에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정말 이 경사, 한 5대 경사 중 하나 아닌가? 그죠?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울컥해요? 저는 이 청춘들의 고단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때의 그 불안함은, 30, 40대 겪는 불안함에 비해서 울림이 너무 크고 폭이 커서, 진짜 어른이 막 되자마자의 이 불안이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나는 이제 어른이긴 하고, 진짜 제가 그 기분들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H님의 날들이 어땠을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울컥했고, 지금 또 비슷한 기다림 속에 있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날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한명민님께서도, 그간 정말 고생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특히 또 이제 그 막, 이 자녀분들, 고3, 그러니까 수험생들이나 20대, 취준생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막, 이런 사연만 들어도 눈물 나고 그럴 것 같아요. H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는 안녕의 사전적 뜻대로 부엉이들의 하루가 아무 탈 없이 편안했는지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에일리 피처링 이루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요.

여기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뾰루지 필요해서 나셨구나. 잠좀푹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병용님, 안녕하세요. 대장부가 매출은 늘지 않고 기타 연주만 늘더니 결국 오늘 대출권을 은행 갔는데 대출은 못 받고 상처만 받고 왔네요. 창구 직원은 불친절 다 간절한 분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최대한 감정 없이 응대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병용님 개인에게 무시하고 그런 거 가을 타나 봐요. 아이고. 1시간 반 거리인 부산에 다짜고짜 광안리로 떠나고 싶어서 가는 중입니다. 영진님도 지금 딱 4개월 차면은, 아직 많이 힘들 때다, 그쵸? 왜냐면 6년 연애면. 그래요. 한 2개월 지나면서는 조금씩 확실하게 나아질 거거든요. 근데도 이왕 떠나신 거 아름다운 풍경 많이 담아 오시고요. 별밤에서도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646님께서 고3 딸 시험 기간이라 집에 못 있고 조깅 나와서 라디오 듣는데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치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켈리 크락슨의 스트롱거 들으면서 3부 왔어요. 요 곡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8143님, 신입사원인데 오늘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쳤네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정신 차릴 수 있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켈리 크락슨의 스트롱거 라고 보내주셔서 들려드렸는데 지금도 듣고 계실까요? 신입사원의 실수는요, 전 직원이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8143님만 그냥 마음 수습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유, 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죠. 아유, 난 신입인데 이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문제인데, 이렇게 내 마음 다잡고 내일은 진짜 정신 차리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신입 사원입니다. 자, 남은 한 시간도 우리끼리 아무 얘기 나누고 신청곡 받고 그럴 거예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크마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7373님, 이나언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는 엄마가 사연을 보내면 다 읽어주는 줄 알아요. 언제나 엄마를 믿어주는 저희 딸 도연이는 연산문제 풀이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있네요. 도연아,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잘 이겨내보자. 언제나 최고인 내 딸 도연이 사랑한데이. 도경수의 팝콘 신청해요.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근데 마침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다른 분이 또 계셨어요. 6953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비혼주의였는데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1년 전 청혼했는데 벌써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리고 설레고 잠도 잘 못 자요. 도경수의 팝콘 틀어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비혼주의 이거. 그냥 약간 좀... 비옷 같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약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결혼으로부터 날 보호하려고, 아, 전 비혼주의예요. 연애는 하고, 결혼하실 거면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방패로 쓰다가, 오, 이 사람이다! 벗으면서 짜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결혼을 오히려 목표로 안 할 때, 오히려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었길 바라며, 아이브리지가 부른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 진짜 그거를 딱 결혼하기 좋은 남자 유형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를 잘 알수록 나한테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다. 그래요. 세 분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리즈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리고 박소정님, 늦은 시간까지 할머니께 아기를 맡겨두고 택배기사인 남편 도와주면서 들어요. 오늘같이 배송하는 물건이 많을 땐 라디오를 자주 찾게 되네요. 잘 듣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승기의 되돌리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생 중인 분들도 많고 약간의 날씨 타고 계신 분들도 보입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에픽하이 피처링 이하의 춥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0: 에픽하의 춥다에 이어서 이승기의 되돌아 늘 감사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지금 잠깐 짬내서 보내주신 거죠?
1: 이게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작품 사진 가끔 별밤에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멋진 작품 많아요. 되게 대형, 조형 작업 많이 하시고 해서 몸도 엄청 많이 쓰실 것 같고 거의 노동 수준으로 모든 뭐이 미술 활동이 그렇지만 유달리 힘들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밖에서 봤어도 눈길이 머물 것 같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진 보내주실 때마다 요번엔 또 어떤 작품이려나 하고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부모님들 사연 볼게요. 101호님, 이제 퇴근해요. 저는 요즘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희로애락이 아무것도 없는 기분이에요.

네, 내일은 엄마랑 영화도 보러 가려고 예매해뒀는데 내일도 야근하지 않겠죠? 부장님 미워! 보아에 늘 들려주세요. 내일은 미리 선전 보고하세요. 아, 부장님 때문에 엄마랑 약속 깨가지고 오늘은 꼭 가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하현상의 향기, 보아의 늘.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3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지금 흐르는 노래 우리 내일 만날 소장봉님 목소리죠. 데이브레이크의 리듬 이 밤은 이고요. 오늘도 확실히 우리끼리 아무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세 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정희님 오늘 끝까지 착석해 계신 거지 잘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도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제가 오늘 유난히 미니창을 다 봤는데 힘든 사연 또 뭐 그냥 가벼운 사연들 다 눈에 밟히네요. 내일도 우리 같이 놀아보도록 해요. 데이브레이크의 리듬이 밤은 마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은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2: 알려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분명히 뭘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순간 멍해질 때가 있죠. 어? 나 이거 왜 열었더라? 그러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대충 음료수 하나 꺼내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참 얄밉게도 돌아서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죠. 아 맞다 그거. 이상하게 꼭 필요한 건 찾으려고 애쓸 때보다 포기하고 돌아선 다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좋은 문장도 그렇고 정답도 가끔 그렇죠. 오늘 풀리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문을 닫고 잠깐 뒤돌아서 볼까요? 답은 의외로 돌아선 뒤에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차가워진 적이 있었네요. 6436님께서 완전 공감. 저 오늘도 다땡소 갔다가 꼭 사야 되는 거 안 사고 다른 거 잔뜩 사왔다가 집 다 와서 깨달았어요. 아, 다이소를 가셨는데 딴 걸 사고 오셨다. 아, 오케이. 저는 늘 이제 딱 하나를 딱 적어놓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사려다가 여러 개를 사왔으니까 이득인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다른 건다 잊어도 오늘 선물 드리는 건꼭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의 일상 공유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오늘 일상 공유 시각은요, 바로 새벽 6시? 진짜 와우인데요. 어제는 저녁 6시였고요. 오늘은 새벽 6시로 갑니다. 새벽부터 갓생 예열하고 계셨던 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소개되면 선물 나가는 거 아시죠?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무기한테 입술 물려서 잔뜩 화난 채로 일어났는데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 목이랑 뽀뽀했네 이래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기가 입술에 물렸으면 그냥 오늘 하루 이틀 정도 입술 필러 맞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뚱뚱한 입술로 한번 살아보자. 이틀 동안 약간 무료 이벤트 느낌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거죠.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요.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Obsessed with This.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Obsessed With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제 라이브로 먼저 만나봤던 곡이었죠. 에뛰즈의 미니 9집 임펄스의 타이틀곡으로 청춘의 찬란함과 공존하는 불안,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향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곡입니다. 어제 또 라이브로 들었을 때 우리 액디제분들께서 라이브를 찢어놓고 가셨죠. 라이브 인증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찢어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현 씨랑 끝나고서 이제 문자로 잘 오늘 잘했고 고마웠고 그랬다고 잘 나눴고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저는 일출 산행 좋아해요. 새벽 4시 출발, 5시 등산 시작, 6시 정상 도착해 일출을 기다려요. 속리산 천왕봉 등산 행복했어요. 단풍이 너무 이뻤어요. 우와, 사진까지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우와. 혹시 수면은 언제 하시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496님께서 텔디 이거 책에 나온 글인데 작가님이 천안 분이시래요. 텔디도 천안에서 버스 탈 때 진짜 저랬나요? 내가 살던 지역에는 버스 탈 때 지켜야 할 일종의 조례가 있었다. 무조건 차도까지 나가 손 흔들기, 기사님께 어디동 가요? 따위의 질문하지 않기, 배차가 지켜지지 않거나 버스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끊겨도 허허 웃어 넘기기, 방지턱을 턱턱 넘거나 좌우회전 시 코너를 급히 돌아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털고 일어나기. 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끊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끊기면 자동으로 택시를 찾아야 하고, 이제 워낙 저희가 그 번호에 대한 그게 빠삭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요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가서 손을 안 드시면 정류장에 안 서요, 기사님께서. 여러분, 이건 좀 신기하죠. 저희는 나가서 손을 흔들지 않으면 기사님께서 그냥 아, 쟤는 이 버스 타는 애가 아닌가 보다 하고 쑥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아, 확실히 작가님께서 천안 분이신 게 티가 확 나네요. 7639님께서 텔디 오늘 미모 뭐예요? 오늘 한 번 더 반하고 갑니다. 사랑해, 이렇게 쓰면 되죠, 라고. 더요, 더. 더. 아, 조금 아쉬워요. 한 줄은 조금 아쉽고요. 제가 읽기 힘들 정도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문 100원으로 부탁드릴게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에 헤드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 킥플립과 함께 하니까요.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있지의 Boys Like You, 트레저의 BFF.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무대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덕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청량에서 청춘으로 돌아온 뭘 해도 아름다운 미의 소년들 킥플립 어서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플립빗 킥!
2: 안녕하세요, 킥플립입니다.
0: 와, 파이팅 넘치게. 자, 오늘은 개운 동아씨가 컨디션 난조로 멤버 네 분과 함께합니다.
3: 예.
0: 네. 어, 멤버들 괜찮으시죠?
2: 네, 괜찮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 텐션이 아주 좋으시네요. 두 분 목까지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3: 예.
0: 이 코너가 또 입덕 유발 초대석이라서 마지막엔 저의 테이드의 원픽 최애 멤버가 뽑힙니다, 여러분.
2: 와,
1: 좋아하셨잖아요.
2: 아, 진짜.
1: 안 되겠다.
0: 최애가 선정되시면. 끝인사부터 사진 찍고 퇴근할 때까지 그 원샷이 잡혀요, 여러분.
2: 야,
0: 동그란 화면으로 진짜 저렇게 보이죠? 저렇게 타이트하게
2: 와~
0: 찍히니까.
4: 저 선배님과 허그까지 있다고.
0: 어, 그것도 뭐 원하시면은.
4: 아, 쇄골이 깊은 막내 동현입니다.
0: 어, 깊은 쇄골 마이크에 그러셨지만.
3: 그렇게 깊지 않은데.
0: 그러게요, 여기 필터가 좋아요.
4: 너무 아니네.
0: 네.
4: 여기 오해를 하고 있어요.
0: 좋습니다. 그럼 케이주 씨 가볼까요?
3: 예. 요즘 겨울이라 춥죠. 나의 마음속에 돌아와요.
2: 아, 귀여워.
0: 저요, 들어가고 싶은. 아, 겨울이 벌써 왔구나.
3: 맞아요.
0: 자, 민재 씨 한번 가볼까요?
5: 네. 따뜻한 보들보들한 재질을 원하시죠?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3: 무슨 브랜드?

0: 저는 오늘 저녁은 아닌데, 이제 한 점심 저녁쯤에, 제가 사실 약간 속을 좀 편하게 하려고 누룽지를 시켰었는데, 그 누룽지가 그 과자로 와가지고, 제가 그걸 먹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회사 식당에 가서 그냥 식당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 밥도 있고, 막그 온두부. 온두부에 아욱국까지
1: 와,
0: 맛있게 먹었습니다.
2: 든든하겠네요.
1: 오케이, 누룽지 드셨고요. 누룽지. 이주씨 뭐 드셨어요?
3: 저는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1: 삼겹살.
3: 배달로 삼겹살.
1: 배달 삼겹살.
3: 네.
1: 맛있게 드셨네요.
2: 맛있다.
1: 민재씨.

0: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서 항상 뭔가 주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 개훈이 형이 항상 좀 뭔가 신박하거나
1: 맞아요.
0: 새로운 그런 주제들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1: 아름다울 비.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세요, 지금.
2: 뭐야, 플러팀
1: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개훈 씨가 작업에 참여한 이 노래 멤버들은 처음 듣고 어땠나요?
2: 저는 딱 처음 듣자마자 인트로에

0: 좋아요. 허랑이님께서 킥 오브 더 월 무대 완전 멋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가장 주목해줬으면 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아. 한 분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황 씨부터.
1: 네. 포인트. 아무래도 저희 이제 후렴의 발차기가 가장 그렇죠. 킥인 것 같습니다.
0: 발차기.
1: 킥 오브 더 월 하면서 그렇죠. 발차기를 합니다.
0: 발차기 보여주시고 민재 씨는요?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의상이 조금 더 과감해져서 조금 처음으로 이렇게 민소매를 무대에서 입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포인트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재밌는 포인트. 네. 어떠셨어요? 그 의상 입었을 때? 처음이죠.
2: 아예 처음 입어봤는데 조금 뭔가 시원하고 좀 편하고 생각보다
3: 생각보다 좋다.
0: 태령 저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3: 이거 끼고 있어요.
0: 그게 아니에요.
4: 자 잠깐만.
3: 그게 아니고
1: 본급 뭐야?
3: 빨래
0: 아니 전 춤출 때 약간 무게감 있는 옷을 입어야 춤이 잘 춰져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진 씨도 한번 들어볼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민재 씨의 랩 파트 그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민재 씨. 잘 봐주세요.
1: 잘 봐주시고.
2: 고마워요.
0: 자, 동현 씨는요?
6: 저는 이제 저희 포스트 코러스 부분에 다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보시는 분들도 좀 그때 흥이 또 올라실 거고 저희도 추면서 흥이 가장 오르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함께 부를 수 있는 구간 주목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안디오리 피처링한 킥플립의 킥 오브 더 월 들어볼게요.
3: Let's go.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킥플립의 킥업도 월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소름이야.
2: 아, 저 멘트가 오늘 힘드네요.
3: 아, 정말.

0: 예쁜 오렌지색에 제가 혼자서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그
1: 아,
0: 그림자. 그때 제가 자신에 완전 취해가지고.
2: 어, 취했어요.
0: 그 감독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1: 어, 귀여워. 오,
0: 그래서.
2: 하, so baby.
0: So baby는 아니다. 아니, 진짜 그때. 아, 이제 말 그만하겠습니다. 아, 짜증나. 아니.
3: 저 하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저 킥오더월 개인 파트에서 네. 뭔가 일부러 좀 뭔가 좀 섹시하고 좀 땀을 흘리는 연출이 필요해서 네. 여기에 약간 오일 같은 거 발랐습니다.
1: 뭐야, 오일 발랐어. 나 안 발랐는데?
0: 나도 안 발랐는데?
1: 나도 안 발랐는데?
3: 그래서 섹시했는데?
2: 아. 땀을 연출했구나.
3: 아, 네, 연출. 아,
2: 연출. 그런 느낌. 아, 아니. 네. 좋고요. 자, 새 앨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헤드라이너 킥플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킥플립의 주황, 민재, 케이주, 동현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현 씨 읽어주세요.
2: 차고 뒤집고 이동, 아, 이 성을 또 붙이셨네.
1: 아, 성네요.
2: 차고 뒤집고 동현이를 사랑하고. 오. 다들 지금 현재 최애곡을 말하고 노래 한 소절씩 뽐내보거라.
1: 뿜뿜. 허허. 최애곡 한 소절씩. 뭐든.
2: 타이틀 거 빼고, 아, 수록곡 중에서.
3: 아, 그러면 안 되죠.
1: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4: 주황이 형. 그러면은 저는 수록곡 중에 영.
3: 영. 아, 영. 네. 노래 좋죠.
4: 그 파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5: One, two, we start it from zero. 셋, 넷, 더 높이 저 위로.
1: 오. 저 위로. 이 노래에 또 3단 고음도 있다고.
4: 아, 맞습니다.
1: 안 힘드세요?
4: 아, 살짝 힘들었습니다.
2: 든든하죠, 진짜.
1: 그 고충이 있죠.
4: 아, 네. 역시.
1: 그래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 쉽지 않거든요.
4: 아, 감사합니다.
2: 태현 형은 사실 5단까지 가능하신 분이시죠.
3: 아, 그렇죠.
1: 5단까지 가요. 저도. 확실히. 아, 너무 띄워주시면 아시고요. 아, 또 누가 해보시겠어요?
6: 아, 네, 제가.
1: 아, 좋아요.
6: 아, 저도. 아, 저도 이제 그 영이라는 곡에 오. 이제 브릿지 파트라는
2: 그 파트인데
6: 약간 좀 짧긴 파트죠? 한데
5: 정말이 고통함 트러블 더블 다운 난 두 배로 올려
6: 여기까지입니다. 아,
1: 오. 오. 아, 확실히 진짜 보이스턴이 사기긴 하다. 보이스 멋있어요.
2: 너무나 길다.
1: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2: 그럼 저.
3: 아니요.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있으세요.
2: 아, 그래요?
3: 아, 그러면, 아, 뭐 할까요? 그러면, 그, Hate Blueberry.
2: 아, 저 딱 비상태가 진짜 좋아요. 저는 노래 들을 때 깜짝 놀랐어.
3: 아, 나 이렇게 하면 긴장되네.
2: 아, 미안해요.
3: 진짜.
4: 괜찮아요.
3: 아, 왜 그러게 봐요.
5: I used to hate blueberries. 에이.

0: 없었어.
1: 없었어.
2: 우와. 말할 때랑 노래하니까 갑자기 되게 부드러워지네요.
0: 감사합니다.
2: 다시 돌아왔고요.
3: 저는 그러면 그래도 이 힙합곡 민재 형이도 작업을 참여하셨어.
4: 힙합이야? 노래. 힙합이야?
3: 제 파트가 살짝 랩이.
2: 본인 직캠 말고 다른 멤버 직캠도 찾아본 사람 있나요? 있다면 누구 거? 왜 찾아봤나요?
3: 아하. 저는 솔직히 뜨면 조금씩은 다 보는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0: 진짜로?
5: 웬만하면 다 봐요.
3: 뭐 어떻게 끼를 한 부렸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 다들 뭔가 그래도 다 끼 좀 부리고 하는데 주황 씨가 네?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표정을 진짜 많이 써요, 사실.
4: 직캠을 찍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내 포인트가 보이겠지.
2: 아,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4: 네.
2: 그 부드러운 노래가 파트 할 때.
4: 네.
2: 그때 표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4: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포커스가 정하면 바로 민재가지고.
2: 네.
4: 아, 여기서 시선을 뺏기긴 싫은데? 라는.
0: 현재감이 있어요.
2: 너무.
3: 어쩐지 민재 형이 옆에 튀어나왔는데도 살짝 표정이 되게 하더라고
4: 싶은데. 아, 여기서 얘를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 카메라를 봐야 되나?
2: 약간 하실 때. 카메라 넌 내 거니까 잠깐 날 보고 있어.
4: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감사하셨어.
2: 아, 그래서 너무 귀엽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4: 다 보셨어요, 진짜.
0: 다 보셨네.
5: 아니, 진짜.
2: 저도 아이돌이니까요. 아이돌이니까. 또 다른 분은 누군가의 직캠을 보았다.
0: 저는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K-직급만 보고.
2: 아, 진짜요?
0: 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3: 미안해.
4: 솔직하네요.
0: 미안해, 미안해.
3: 너무해.
5: 너무하다. 아, 네.
0: 너무한다고?
2: 그럼 본인 거 모니터 하시잖아요.
0: 그쵸.
2: 어떠세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캐주얼 봤을 때 역시 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좀 성장하는 게 나의 좀 하루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2: 아, 예. 예, 예.

0: 이번 주 직캠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0: 저번 주.
1: 저번 주. 저번 주였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가 좋았을까? 아, 그 인기가요. 좋아해가지고. 특히 그냥 무대가 아니고 그 엔딩 여정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2: 그 세계 최초 엔딩 여정. 근데 그쵸. 아무래도 여기가 MBC긴 한데 뭐
0: 괜찮아요.
2: 아쉽게 된 거죠.

0: 자신이 봐도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하는 가사 있었을까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딱 한번 포인트 주는 파트 중에 아래 보지 말고 드랍이라는 가사. 그래서 이게 드랍빈이 사실 이 스케이트보드 기술이라서 네. 이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냥 무섭지만 그냥 아래 보지 말고 드랍 이 가사가 조금 그래도 좀 패기가 느껴져서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 느낌 있어. 민재 씨랑 대화를 해보니까 무대할 때랑 또 다른 매력.

0: 신곡 휘청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동현이가 이 노래를 만들 때는 비하인드나 작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하트.
1: 예. 네. 이제 먼저 이제. 일단 이 휘청이란 곡은 네. 이제 가끔 이제 살다 보면 휘청거릴 때도 있고 이제 막 넘어질 뻔한 적도 많지만 결국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이런 패기를 담은 곡이고 이 곡 작업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송캠프를 뭔가 많이 그래도 한 2집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해봤어서 이제는 조금 막 그래도 저희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해서 더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딱 랩 파트가 비어있었는데 이제 랩 파트를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이 파트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들으실 때.
0: 그리고 멤버별로 다양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럼 주황 씨는요. 네. 이 노래 부를 때 어떠셨나요?
2: 아, 근데 뭔가 이 노래 딱 들으면서 아, 뭔가 이게 감성이 있다. 진짜 좀 뭔가 킥플립 스타일 노래 느낌도 나고 되게 동현이가 썰었다 보니까 되게 잘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또 동현이 음색이랑도 잘 맞고 뭔가 확실히 이 처블로 작사 했던 그 짬이 가지 않나요?
1: 고마워요. 근데 휘청하면서 좀 미안했던 거는 저희가 항상 이제 곡 작업을 하면 주황?
0: 자 그럼 저희 멤버들이 얼마나 잘 불렀는지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킥플립의 휘청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3: 라고 말해줬잖아요. 특히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알고 싶어. 누나는 이주가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너무 좋다.
4: 행복해. 누나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5: 어?
3: 아. 이주 맘에 입주하고 싶은 누나 사랑해요.
4: 좋습니다. 이제부터 재밌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는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입덕 1일차인 저에게 선배 위플립 분들이 보내주신 킥플립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0: 좀 읽어주세요.
1: 네. 오, 장주왕 미인전님께서 텔디님, 주왕이 네. 보조개 텔디님만큼 깊습니다. 완전 옹달샘. 그리고 우리 주왕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노래도 말해 뭐해 곰왕입니다.
2: 곰왕
1: 뒷플립 보려고 차 가리막도 뜯어버리는 멋진 남자. 하지만 우리 주왕이는 바뀐 걸 바로 못 알아채면 엄청 삐지는 아이일까요? 눈썰미를 기르고 다 같이 주왕이 칭찬해 줍시다. 다들 주왕이 하세요. 사랑해.
3: 와. 아 맞네. 그 차 그 어? 바람 막 뜯으셨죠?
1: 어, 그것도 모르셨다.
2: 아니 이형 진짜 뭐야?
3: 인플리이션. 아니요 저는 저는 모르는 게 없죠. 아 그. 네. 아, 그 뭐야 닉네임에 니인점 어디 아, 있나요?
1: 어 사실 저는
3: 찍으신 건가요?
1: 아
3: 오
4: 어디야
1: 목에
2: 아 저희가 목에 나도 있지
1: 뭐 보여줘봐
3: 아
4: 에 없는데 아,
1: 저
4: 먹자
3: 저요 그래 보조개가 저만큼 깊으시다고
2: 오,
3: 하시던데
2: 오, 아 근데 둘이 공통점 부럽다
5: 나 좀 기싸움이 있는데요?
3: 뭐라고? 기싸움이요?
5: 기싸움.
3: 네. 아, 보조개가.
1: 아, 보조개.
3: 어, 되게. 한쪽에만 생기시죠?
1: 아, 저 뒤쪽에 있어.
3: 근데 억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2: 억지로 만들어야
3: 돼! 저도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오른쪽, 이쪽만 생기던데. 아, 아. 이쪽 생기면 생긴 거
1: 같아. 아, 저도 생겼.
4: 분위기 뭐야, 지금? 분위기 뭐야?
2: 뭐야?
1: 아, 근데. 네. 제 왼쪽에 있잖아요.
3: 맞아요.
1: 저 오른쪽이니까 이게 딱 붙여놔.
2: 대령 설렜어.
3: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촬영할 때 어디 얼굴 써요?
1: 아, 저 오른쪽입니다.
3: 아, 오른쪽 써요?
1: 네.
3: 어, 저는 왼쪽 아,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보조개 있는 얼굴 안 좋아해가지고
2: 어? 오른쪽 왜 안 좋아해요?
3: 아, 이게 약간
5: 어. 예쁘신데
1: 아, 나 삐졌어.
3: 예쁘십니다.
1: 나 삐졌어.
3: 둘 다 예쁜 걸로 하겠습니다.
2: 아~ 네.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 알겠습니다. 저도 아마 혼날 거예요, 이따가 또.
5: 삐지.
1: 아까 그 촬영 전에 복근 보여주셨는데 대박이었어요.
3: 아, 저요? 네. 아, 네. 제가 아, 보여주셨었나요?
1: 근데 아까
4: 보여 아, 얘기하면 안 돼요.
1: 그 얘기하면 안 돼.
3: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민재 씨 읽어주세요.
6: 네. 도우리님. 우리 민재는 키 184라고 하지만 확실히 더 큰 것 같은 헌칠한 조각 냉민한 비주얼 멤버입니다. 거기에 모든 곡에 킥이 되는 잘생긴 저음 목소리의 소유자인데요. 그치만 무대 밖에서는 화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완전 헤헤 강지순종이입니다. 요즘 진정한 우수저로 등극해서 배고픔을 연기할 줄도 알고요. 이광수 선배님 같은 목소리로 소금물 완성이다를 외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텔디 우리 맹띠에게 입덕하세요.
3: 어, 맹띠.
4: 맹띠.
3: 어, 배고픔을 연기한다고요?
1: 아,
3: 그랬다. 한번 연기해주세요. 이거 어제인가요?
1: 이거 어제 와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거야.
4: 아 이거 근데 저 만드는 건 신기하다.
7: 저 약간 이게 약간 이걸 잡으면 돼요. 이로.
3: 아 약간 울살 게임을 연출을. 와 진짜 잘한다. 아 지금 밥 줘야 될 것 같아.
5: 아 진짜 배고픈 기분.
3: 와 여러분.
1: 와 처음 봤다.
3: 배고픔까지 연기되는 민재 씨의 모습.
6: 맞습니다.
3: 그리고 화내는 게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약간 질투하듯이 화내는 연기가 가능한가요? 어?
6: 아 질투하듯이.
3: 네.
6: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6: 아 자 이거를 제가 하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6: 아 너네 나 최민재한테 반했지. 아 진짜 망했다. 다 반할 것 같아. 이번에 진짜로. 아니 솔직히 평소에 아닌 거 알면서 확신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오늘은 진짜 야 니들 다 반한 거 맞잖아. 반한 거지.
1: 아 강력적이
6: 뭐야.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진짜 망했지. 반했네. 반한 거 확실해.
5: 이게 맞아요.
3: 와 제가 확실히 와, 그 아티스트 민재 씨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 아 네. 강약 조절이 미쳤다.
3: 아, 연기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6: 어? 네. 아, 아닙니다.
3: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화가 없지는 또 않으신가 봐요.
6: 아, 저 맞아요.
3: 그 멤버들 중에 주황 씨 빼고 다 싸워봤다고요? 어,
6: 맞습니다. 제가 주황이랑은 사실 네.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냥 얘기하다가 네. 오, 진짜 우리는 근데 싸울 일이 없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동현이랑은 싸운 일이 사실 그냥 뭔가 서로 서운한 거
4: 그냥 그런 거
6: 대격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케이즈랑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싸운 거는 사실 또 동화랑
3: 하기 때문에
1: 너무 잘하다.
6: 맞습니다. 어허.
3: 하겠습니다.
5: 그런가요?
3: 어, 이주 씨 읽어주세요.
5: 예, 쇼쇼님, 케이즈, 우리 케이즈는요. 아, 다카라. 아,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요. 아, 정말 귀여워. 제일 귀여워요. 제일 귀여워. 세상 귀여워. 귀엽다니까요. 귀엽대도요. 귀여우면 끝이에요. 그냥 세계 제일 개냥이. 오늘도 귀여워지면서 고마워.

0: 너무 귀여워.
1: 말을 잃었다. 진짜 귀엽다. 네. 근데 멤버 중에 가장 상남자라고요?
2: 그게 맞긴 해.
3: 맞아요. 네. 네?
1: 뒷머리를 쓰시네요.
3: 멋있죠. 상남자. 네.
1: 어떨 때 가장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2: 가장 뭔가 저희가 뭐 할 때 뭐 아, 할까 말까 고민하면 무조건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0: 은근 태토예요.
2: 그리고 이주 형이 막 몸 쓰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빼고 막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할 때도 있고 그치. 또 그런 모습을 미플릿 분들이 되게 멋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상남자 케이주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나요?
3: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남자인 거죠.
0: 이주씨 1 더하기 1은?
3: 귀여움이. 아~
4: 원래 이렇게 귀여워. 하는 게 진짜 상남자인가요?
3: 이게 진짜 상남자.
0: 너 해줘. 동현씨 네. 1 더하기 2는?
5: 귀요미.
2: 똑같지. 사실 난 안 귀여워. 난
0: 넌 섹시해.
2: 난 섹시하러
1: 섹시해. 아, 섹시로 밀고 계세요?
2: 아, 미는 게 아니라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
1: 섹시 세 골로?
2: 네. 아,
1: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요. 아, 그럼 동현씨 읽어주세요.
2: 동현, 요니 엄마. 그래서, 네. 짜잔, 우리 동현이는 07년생 아가입니다.
0: 맞습니다.
2: 본인은 섹시미 폭발 오빠인 줄 알지만 야채를 싫어하는 편식쟁이지만 동현이는 본업 천재입니다. 노래? 말로 설명이 필요한가요? 동현 씨 한 소절 불러주시죠. 아, 오케이, 한 소절 부를게요.
4: 너무 맛있어.
2: 아니요.

0: 오, 뉴맥건.
1: 와, 이게 사실 태연 선배님의 곡인데 제가
2: 아 진짜
1: 무게에 봤습니다.
2: 야, 와 이렇게.
1: 야, 네, 좋네요.
2: 미쳤다.
0: 와, 아, 이걸 부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아,
1: 나만 좋아하고 싶다. 이동현 성 떼세요! 이동현이, 그치만 동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할게요. 모두 동현 하세요. 와,
2: 여러분 동현 하세요.
3: 와, 대박이다.
2: 내 노래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4: 아, 아빠 여기서 반하신 것 같아요.
1: 영광입니다.
2: 뭐라고요? 큰일 났죠. 뭐라고요? 여기서 반하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라고요?
1: 아, 맞아요.
2: 편식쟁이라서 밥 좀 많이 먹으라고 팬분들이 그러시던데요.
1: 아, 맞아요.
4: 밥 먹어라. 좀 먹어라. 다이어트 하지 말라.
1: 제가 그래도 이번에 컴백도 있고 해서 네. 살짝. 네. 근데 제가 편식쟁이가 아닌 게 최근에 야채죽을 먹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사실 제가 야채를 좀 안 먹는 편인데 이번에 좀 큰맘 먹고 야채 한번 갔습니다.
4: 오케이.
1: 그래서 저도 살짝 민장처럼 볼빼미도 생기고.
2: 너무 배고파 보이는데.
3: 너무 배고파.
2: 이거 무서운데요? 무서워.
1: 네. 아, 그래도 이제, 근데 위플레분들이 제가 어떤 글을 봤거든요. 편식하는 사람 조금 그렇다고. 그 글을 좀 봐가지고 이제 사실 조금은. 제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서 야채죽을 좀 시작해봤어요.
2: 아, 야채죽으로 간단하게.
4: 저기서 멈췄죠.
1: 네.
2: 거기서 멈췄고. 네. 아, 근데 또 사실 동현 씨가 또 킥플립에서 막내 온 탑이라고요. 맞나요?
1: 그래요? 아.
2: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4: 맞아요.
1: 아, 왜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2: 아까 저를 대변할 때. 본인이 화가 난다고 막 하는 약간 형들을 잡을
5: 그냥 친구예요. 오. 아.
2: 그래요?
1: 아, 네, 그렇대요.
2: 잘 약간 감싸주시네요.
4: 그죠.
2: 응, 아니한 그래님께서 오늘 아파서 못 왔지만 멤버들이 대신 개화즈 영업해주세요. 개은이와 동화의 멤버만 아는 매력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요?
5: 예은이와
4: 매력이 너무 많지.
5: 아, 저는 예훈이 형이 진짜 형인데 형이 있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1: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 둘이 예훈이 형 장점이 이게.
2: 오케이. 좋아요. 상의 다 하셨나요?
5: 야, 만네온 탑이네요.
1: 만네온 탑이죠. 예훈이 형은 일단 이주영이 말한 대로 그 가장 형 같지 않은 게 저희한테 가장 큰 장점이고 뭔가 팬분들도 그런 포인트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형도 마티 형이지만 어쨌든. 카메라에 비춰질 때도 그렇고 평소에 저희랑 있을 때도 그렇고 최대한 친구처럼 대해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막 진짜 무리한 장난들 많이 치는데도 다 받아주고 오히려 먼저 와서 쳐주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5: 그리고 진짜 이런 콘텐츠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진짜 항상 제가 좀 한 거 못할 때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항상 챙겨주고

0: 꼭 불러요.
1: 아, 저, 뭐, 저, 아, 제가
2: 또 촬영 안 부를 것 같아. 아,
1: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 기 빨리면서 지금.
3: 아, 이런 거 나중에.
1: 여러분 아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고.
4: 그죠, 그죠.
2: 감동이었습니다.
3: 반복할 수
4: 감동이었습니다.
1: 자, 이렇게 멤버들의 입덕 가이드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최애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플립의 영.
3: 떨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킥플립의 영 듣고 왔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래 문자 민재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2: 네. 올망졸망똘망님, 나 요즘 이런 것 좀 진짜 조금이어도 됨 잘하는 것 같다. 제법 꺼드럭대는 킥둥이들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3: 킥둥이.
4: 아, 이런 거 뭐 하지?
5: 잘하는 것 같다.
4: 잘하는 것 같다.
6: 오. 이거 어렵다.
5: 아, 이거 좀 어렵다.
6: 와, 이거 진짜 고민되네요. 이거 뭐 해야 되나? 야.
1: 원래 누가 꺼드럭대주세요.
5: 저는 뭐 잘하는 것 같다 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 같이 이렇게 어깨가 살짝 넓습니다.
1: 어깨.
5: 어깨 잘하네 얘.
1: 네. 어깨. 타고난 어깨인가요?
5: 아, 근데 원래 살짝 타고나긴 한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서 좀 더 넓었어요.
7: 와, 재능의 노력까지 했다.
4: 재능의 노력.
1: 진짜 천재다.
6: 감사합니다.
1: 매력이 흘려넘치고요. 다른 분은요? 민재 씨, 동현 씨.
2: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조금 옛날에는 이제 팬분들 뵐 때마다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대화하는 게 조금 더 덜 어색하고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게 좀 잘해진 것 같습니다.
5: 원래 진짜 로봇이었어요.
2: 아, 진짜 로봇이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어우, 지금 말 되게 잘해가지고 좋아요. 노력이었군요, 이것도.
2: 아, 맞습니다.
1: 동현 씨는요?
7: 자, 저는 요새 조금 더 노래에 자신감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1: 그 자연.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벌써 멤버들 보내드릴 시간이 왔대요.
6: 아, 시간 빨랐는데.
1: 최애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대표로 우리 막내 동현님께서 네. 미리 끝인사 한번 해주세요.
7: 아, 일단 저희가 매일 이렇게 오늘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테레 형의 미담 하나 제가 한번 풀어드려도 될까요?
1: 미담이요? 네, 뭐죠?
7: 저희가 솔직히 데뷔한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쵸. 선배님들이 좀 어렵고 한데 네. 제가 그때 한번 제 테레 선배님과 그때 대기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 그 네. 지나가실 때 저에게 저 아직도 생각해도 꿈 같은 게 그 지나가시면서 노래 정말 부르시는 거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엄청 시크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설렘은 뭐지?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한빈 선배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태 네. 선배님께서 저희 키플도 많이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 많이 챙겨 주신다. 이게 물론 막 저희를 진짜 좋아해 주실 수 있지만 저희 후배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선배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1: 그 07년생이 낼 수 없는 음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6: 어째가 아닌데 화를 하네.
1: 좋아요. 3511님께서 타이틀도 더블 타이틀인데 더블 친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완전체로 또 불러주세요.
5: 불러주세요.
1: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최애 결정 타임 가보겠습니다.

뭔가 직장 다니고 귀신 들린 먼지끼 친구들이랑 야근할래? 아님 뭔가 작고 귀여운 먼작귀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근데 이제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자, 오늘의 친구는요? 친구의 친구는요? 미란이의 친구, 연희입니다. 문제 나가요. 저희 둘은 일란성 쌍둥이라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데요. 항상 잘 통해요. 오늘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동시에 외쳤는데 둘이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희 둘이 동시에 외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치킨, 2번 햄버거. 아, 오늘 맞춰야 되죠. 오늘 맞춰야 됩니다. 정답 맞히실 곳,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레파시. 어제 틀렸으니까 오늘은 맞춰야 하는데 제 느낌엔 왠지 치킨일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제가 치킨을 먹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NCT 드림의 맛!

텔레파시에 이어서 NCT 드림의 맛 듣고 왔고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햄버거였습니다. 이틀째 텔레파시가 빗나갔습니다. 텔디는 햄버거 먹을 때 좋아하는 조합이 있나요? 저는요. 먹는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조금 소스가 많이 들어있고 패티가 두꺼운 햄버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빵이 바사삭 부서지는 햄버거보다는 같이 쫀득쫀득하게 식감이 좀 있는 그 번을 좋아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수제버거 느낌을 좋아한다. 8940님께서 저도 텔디 따라서 치킨, 텔디의 적중률 믿습니다. 텔맨! 근데 저를 믿으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 각자 먹고 싶은 걸 말했으니까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걸 시켰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치킨을 왜 골랐지? 제 논리였으면 햄버거로 골랐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너무 혼자 신나서 그래요. 9360님께서 치킨 교환권이 상품인 거 스포일까요? 치킨에 한 표 던집니다. 사실 함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햄버거를 맞췄는데 치킨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저 대신 미란님 친구 연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 되겠죠. 김재덕님, 2899님, 6293.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6293님, 5218님, 6297님 축하드려요! 신친해서 선물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친구의 TMI 퀴즈 풀고 내 친구와 너의 친구가 모두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퀴즈 당첨자뿐만 아니라 출제자 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출제자에게도 선물 아마 매번 무드가 다를 테지만 오늘은 유독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제가 식사를 치킨을 해가지고 지금 신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바랍니다. 함께 해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알겠죠? 다정하게 대화합시다, 우리. 항상. 오늘 사연 보내주신 최보린님께는 칭찬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보린님께서 헐, 제 사연이 소개되다니. 정말 상냥하게 대하면 늘 상냥함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상냥하게 해주고 있는...
1: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졸업일수원의 친한친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또 잠을 재워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잠이 확 깨셨죠? 네. 저도 그렇고요. 오늘 너무 신나게 논 것 같아서 친구랑 일 끝나고 노는 느낌으로 이렇게 신나는 텐션으로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기가 빨립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고 오늘 꿀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1582님께서 안녕하세요.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최근 제가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쓰는 글이니 길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이 글을 쓸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하였고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김태래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상입니다. 약간 이게 긴장하게 해놓고서 이렇게 약간 사랑 고백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인가요? 저도 유행인가봐요. 진짜요? 그럼 저도 약간 진짜 꿀신보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저 진짜 제가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진짜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자, 내일은 여러분을 취향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랜만에 낭만 뾰! 손동표 씨와 여러분의 사연 나눌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김수정, 구성의 김은예, 이은예,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죄송합니다.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NBC FM for you. Stop into us right now. You just gotta listen.

벤 스틸러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2008년 영화 트로픽 썬더의 한 장면, 이어서 그 장면에 흐르던 노래 플로라이다의 로우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짐작하셨죠? 바로 톰 크루즈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톰 크루즈가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로 나오거든요. 뚱뚱한 데다가 머리숱도 없는 레스 그로스맨이라는 인물로 특수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디거 티저 이미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 트로픽 썬더. 이 영화에서 특수분장을

일단 톰 크루즈와 매튜 맥커너헤이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누구냐? 벤 스틸러, 잭 블랙,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 세 명이 다 배우인데요. 어쩌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에 캐스팅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톰 크루즈고요. 흥행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톰 크루즈가 뭔가 작전을 짭니다. 예, 실감나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오지에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배우와 제작진을 밀어넣고 실감나게 찍어와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갱단에게 납치를 당하죠. 그 갱단이 이제 몸값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 몸값 협상에 응하지 않는 톰 크루즈,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 벤 스틸러의 매니저인 매트 맥커너 헤이를 좀 약올리면서 그

0: 기자가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트로픽 썬더의 엔드 크레딧은 톰 크루즈의 댄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 루다크리스의 겟백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톰 크루즈의 영상은 그 부분만 따로 엄청나게 많이 화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트로픽 썬더, 예, T-R-O-P-I-C, 그 다음에 썬더, T-H-U-N-D-E-R, 그리고 톰 크루즈 이렇게만 쳐도 뭐 하나 더 톰 크루즈 다음에 댄스 정도 치면 엔드 크레딧 나오는 동안 춤을 추고 있는

그리고 게임은 정말 모르고요. 저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웹툰 원작, 게임 원작, 이런 영화 얘기할 때는 늘좀 작아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장점은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높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작을 모르고 봤는데도 재밌네? 하면 잘 맞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전자오락수호대라는 작품을 원작에 대한 정보 1도 없이 보러 갔는데 이거 재밌던데요? 전자오락수호대? 기본적인 세계관이 가스파드 작가님의 그 웹툰의 세계관이 우리가 하는 그 게임 있죠? 그 게임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어떤 전자오락수호대라는 그런 직업군이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이제 그들 덕분에 다양한 게임이 잘 굴러가는 건데 거기에서도 최근 좀 모바일 게임 부서가 좀 잘 나가는 부서인 거죠. 어떠한 이유로 그 모바일 게임 부서에 있던 엘리트가 이제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예전 그 8비트 게임 있죠. 그냥 아는 분또 예전에 8비트 게임 같은 것좀 해보신 분들은 더 재밌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 작품이기도 해요. 전자오락수호대. 일단 음악이 좋아요. 음악이. 그래서 전자오락수호대 OST가 발매돼서 그 중에 두 곡, 뭐두 곡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이 웹툰에서도 이게 오프닝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오락수호대라는 곡을 새롭게 편곡한 그 짧은 오프닝 곡 듣고 이어서 이번 영화의 주제가처럼 쓰인 건데, dawn.exe라고요. 새벽에 dawn.exe. 비트박스 팀 있죠? 비트펠라 하우스가 했거든요. 와, 이 비트펠라 하우스 또그 멤버인 윙 이런 분들의 비트박스 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 예전 유키즈에도 나왔던 분이잖아요, 윙. 그러니까 그분이 포함된 비트박스 팀, 비트펠라 하우스의 dawn.exe라는 곡도 아니 어떻게 악기 없이 이걸 다 만들어내지, 이 소리를. 신기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소개할 것 같진 않아서 이은성 기자가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제가 재밌게 본 전자오락수호대 두곡 듣고요. 바로 이은성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부산영화제는
0: 손에 의하면 그 올리브땡 다이땡에서
1: 네. 열심히
0: 잔뜩
1: 또.
0: 구매를 해가셨다고.
1: 이제 외국에서 오면 일본 배우들도
0: 네.
1: GV 대기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서 체크를 해보면 극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올리브땡

0: 다 봤네.
1: 허나운 땡도.
0: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1: 마치 카사마치 쇼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마음 같은 주제인데요. 뒷모습에 붙여 라는 주제를 가져갔습니다.
0: 네, 뒷모습에 붙여.
1: 네. 네.
0: 잊지 못할 뒷모습을 남긴 영화들.
1: 맞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 작품은 뭔가요?
1: 첫 번째 작품은 10월 8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룩백입니다.
0: 이래서 뒷모습이고요.
1: 맞아요. 네. 제가 이 시간에 룩백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이번 작품은 실사 영화이고요.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학생 후진호의 만화 인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인생의 첫 충격 같은 게 찾아오는 순간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뭐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0: 모든 게 왔네 나는.
1: 네.
0: 첫사랑도 오고 가정의 불화도 오고
1: 뭐 친구와의 의절
0: 그렇죠 그런 것도
1: 이런 것도
0: 오고.
1: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첫 충격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후진호에게 찾아온 첫 충격은 라이벌이 나타났다.
0: 엄청난 실력을 가진 라이벌의 네. 등장.
1: 후진호는 학급신문에 지금 네컷 만화를 인기리에 연재하는 작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등교를 거부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그림만 그리는 동급생인 교모토의 네컷 만화가
0: 네.
1: 후진호의 스타일과는 너무 다른데 네. 수준급인 거예요.
0: 후진호는 약간 명랑만화 쪽이고
1: 아, 네, 맞아요.
0: 교모토의 그림은 일단 그림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1: 네, 배경에 네. 특화된 그림이고 좀 정서를 그 그렇죠. 그림에서 느끼게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반 친구들이 이 교모토라는 신성의 그림을 두고 아, 후진호 건 좀 평범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르러요. 그러면 불같은 질투가 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후진호가 특훈을 해요. 정말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이후의 영화가 어떤 과정을 그리냐면 후진호와 교모토가 어떤 상황에서 조우하게 돼서 이후 후진호 교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작 만화를 내놓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0: 라이벌에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하는 동료로
1: 네.
0: 발전해가는 이야기가 영화의 시작이죠.
1: 네.
0: 룩백. 창작자들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룩백 애니메이션을 소개할 때도 그 포스터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되는 누군가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후진호는 실사 영화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0: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룩백을 먼저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사실 행복한 기분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충만한 기쁨을 만나는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열패감. 혹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혹은 나는 쓰레기야. 심한 경우에 이런 자기 부정에 시달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뒷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룩백에서 사실 후반부로 가면 드라마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네. 후반부에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지만 저는 실사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원작 만화에서도 처음 보고서 하면서 가슴이 막 저릿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규모토의 실력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걸 후진호가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때 후진호가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그냥 펜을 놔요.
1: 네.
0: 그리고 그동안 식사를 계속 같이 가족들이랑 못했는데 나가서 막 즐겁게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밤에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펜을 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일상에서 내려놓았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울지는 않지만 웃는 표정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이 처음으로 룩백에서 마주

0: 이어진 핵심이라고 보고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룩백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단순한 예술 활동인 것 같진 않아요. 두 주인공들에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에선 만화이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예술이어도 상관없이 확장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저도 이제 실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장면이, 물론 호준호와 경호토가 처음 만나는 장면도 어떻게 연출될지 실사에서는 그것도 궁금했지만, 아까 얘기한 그 장면이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을 실사에서는 어떻게 그릴까? 똑같이 그릴까? 아닐까? 근데 살짝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룩백을 이런 다양한 매체로 본 사람

0: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룩백은 앞서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는 이야기예요. 내가 따라잡고 싶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룩백은 결국 돌아본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직역하면 등을 본다이지만 그래서 나를 성장시켰던 내 과거가 어땠더라? 이걸 돌아보는 게 룩백의 정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등을 바라보던 시간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까지를 흡수한 뒤에

0: 있던 반짝이는 날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서.
1: 네.
0: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1: 사운드 트랙 진짜 좋아요, 룩뱅.
0: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소윤희 씨 말고도 룩뱅 얘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룩뱅과 함께 뒷모습에 붙여라는 주제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뒷모습 하면 사실상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정말 집요하리만치 뒷모습을 담는 작품이죠.
0: 이 감독들의 영화가 특히 네. 많은

0: 모든 사람들도 서서히 공개가 돼요. 예컨대 임신한 여자인 마갈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올리비에와 헤어진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프랜시스라는 아이에게 남자가 끌리는 이유를 영화가 알려주는 시각은 영화가 오픈하고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 프란시스라는 아이는 글을 읽고 쓸 줄은 모르지만 좀 총명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딘가 눈빛이 텅 비어 있어요. 이 인물들을 따라가는 카메라는 다르덴 형제의 영화 특유 핸드헬드 카메라로 계속 거칠게 손에 든 카메라로서 따라가는 장면들이 이어지고요.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목표는 뭔데요?
0: 그러게요. 목표가 뭘까요? 다르덴 형제가 이 작품 이전에 만들었던 로제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청소년 영화가 있잖아요.
1: 네.
0: 로제타와 이 영화가 조금 나란한 지점이 있는데, 앞서서 나왔던 로제타가 진짜 물리적인 생존,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소녀의 분투였다면, 이 영화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심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어떻게든 정말 버텨야 되는 사람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리비에라는 남자를 둘러싼 이 작업의 환경이라는 게 목재가 그냥 있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올리비에의 나무 판자들이 흡사 그가 인생에서 이고 있어야 되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와 프랜시스라는 소년 사이의 사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면 이 목재 주변에 톱이나 칼 같은 이렇게 나무를 재단하고 자르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 무기로 둔갑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엄청나게 영화가 줘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다르덴 형제 영화에선 그렇게 극적인 사건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포스터에서부터 이 소년의 정체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포일 부담 없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아이를 죽인 가해자를 아버지가 마주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하는 올리비의 태도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는 그 과정을 계속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를 시간을 더 써서 성실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전 아내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왜그 아이에게 그렇게 뭐 마음을 쏟는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 이 남자의 대답은 모르겠어 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목표가 뭘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복수일까? 뭐 구원일까? 뭘 원하는 걸까? 저 남자는 아니면 이 소년의 재활을 정말로 원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안고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이윽고 마을 외곽에 버려진 제재소로 이두 사람만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영화를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제목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드는데요. 올리비에가 주인공이고 이런 상황에 영화에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잖아요. 올리비에가
1: 그렇죠. 네.
0: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라 이름 붙인 선택이 참 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제목은 죽은 올리비에의 아이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에게 새로운 보호자를 요청하는 이 소년일 수도 있고,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드는 제목으로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영화를 해석해 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어느 순간 이창동 감독이 밀양에서 다뤘던 주제와도 공명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구원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다르덴 형제의 영화는 장르적으로 스릴러가 아닌데 보는 사람의 마음이 계속 스릴러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0: 장소 선택은 사실상 거의 다 스릴러인데,
1: 계속 뭔가 조마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한때 다르덴 형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그의 핸드헬드 촬영 방식을 따라해 보려는 젊은 감독들도 많았고, 뭔가 다르덴 형제와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 사회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작품들도 꽤 있었고, 그중에 물론 그게 성공적인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이게 다르덴 형제처럼 찍는다고 다르덴 형제의 영화가 될수 없다는 걸 약간 반증하는 작품들이 되더라고요. 약간 좀 일종의 마술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르던 형제가.
0: 하지만

0: 한번 다시 록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해내보는 게 또 네. 자기만의 창작 과정을 찾는 그 서툰 여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영화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 마음과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르던 형제 영화로 볼 때마다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자, 오늘은 뒷모습에 붙여 잊지 못할 뒷모습을 남긴 영화 두 편. 지금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 룩백 그리고 다른 형제의 아들 두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9629번 집 주차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영화 음악이 끝나네요. 야간 운전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FM 영화 음악의 동무가 되어주셔서.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이젠 묻지 않아. 답이 없단걸.

0: 안동 MBC J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신한 산산 예상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윌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평소에는 잘하던 말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긴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근거림이 단순 10월 14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은 이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엔 퀴즈 도망자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유독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오늘의 도망지 어디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퀴즈도 마치고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입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소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8: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8: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관사.

박은선님. 매일 충북 진천에서 경기 화성으로 가며 출퇴근 중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 쌀쌀해서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오, 일단 멀리 이 회사를 다니시네요. 근데 그쵸. 요즘 아침, 저녁 왜 이렇게 쌀쌀한 거죠? 겉옷을 입어도 춥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일교차 큰 거 아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8303번님은요. 저는 요즘 살을 빼고 싶어 출근 전에 운동하러 다닙니다. 남자친구도 오늘 운동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톡을 보냈는데 안 읽고 있는 걸 보니 자나 봐요. 크크크크. 아, 지금 8303번님과 같이 운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으나 이게 쉽지 않죠. 진짜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8303번님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897번님께서요. 우리 아들이 말년 휴가 나왔어요. 입대 전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해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큰아들 이름은 이학윤입니다. 신청곡은 비바 청춘입니다. 하셨네요. 폐혈증으로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군대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있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말년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아, 군대 가기 직전에는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다행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잘 갔다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건강이 최고예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올게요.

깡통시장, 야시장을 둘러보며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본조비의 It's My Lif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4086번님 우선 자주 사연을 주셨죠. 기억이 나요. 대근 대전이신데 교육 그리고 출장 때문에 다른 지역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부산으로 가셨군요. 아, 가을 부산 좋죠. 바다도 혹시 보고 오셨나요? 당연히 보셨겠죠. 국제시장에 저는 그 호떡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거기? 네, 행복한 시간 보내셔서 다행이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해 놓은 분들 가운데 2763번님, 7897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938번님은요, 저는 올해 수학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하던 일을 하려다 보니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새벽부터 홍보글을 쓰기 위해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아, 인생 쉽지 않다. 아, 진짜 안 하던 걸 하면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도 더 쓰게 되고 진짜 힘들죠. 아, 요즘은 학원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군요. 저 어릴 때는 그냥 뭐 전단지나 플랜카드 이런 거만 하면 됐는데, 그쵸. 이제는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카페,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또 하다 보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학생들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4903번님,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요. 콜센터 관련 업무인데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저보다 나이가 건강이 좋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또 간식 하나 더 얻어먹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파이팅입니다. 7728번님이신데요. 영디, 오늘도 가슴 한 켠엔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을 직장인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히 수요일이 진짜 힘들잖아요. 아, 아직도 출근을 오늘 포함하면 3일이나 더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또 시간은 가고 우리는 어찌저찌 잘 이겨내고 있을 겁니다. 네, 7981번님도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요. 함께 듣고 오시죠. 소연의 퇴사.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비가 그치고 나서 공기가 확 갈라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2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8도나 낮고요. 파주가 6도, 대관령 5도, 충주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대전, 전주가 20도, 강릉, 대구, 부산 2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많이 쌀쌀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서 주말에는 다시 또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는 거지? 일반적인 신용카드 할부에는 기간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붙는데요. 무이자 할부는 특정 조건이나 기간에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지 않는 겁니다. 저 그렇다면 카드사는 그냥 손해를 보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가맹점과 비용을 푸는데요. 무이자라고 해서 물건값이 싸지는 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갚아야 할 결제 금액이 생기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보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무이자 할부는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거나 카드 이용을 늘리는 효과 등을 고려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며 카드에 따라 포인트 할인, 전월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0: 됐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마라톤의 정식 규격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공식 거리로 자리 잡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40.15km는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체계를 딱 잡아서 계산해서 만든 숫자가 아니고 하나의 올림픽 대회 경기 코스에서 시작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동네에 뜬금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외지인인 부시, 손석구 씨까지 정말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해방을 꿈꾸는 이야기가 참 먹먹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 연미정은 구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네죠. 날 뿅뿅해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이 단어가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성공의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인생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이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인생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든 누구에게나 나름의 고민이 있고요. 또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거겠죠? 자,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실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일단 플레이 버튼 눌러볼까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My Universe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프린시스 메이커라고, 예, 공주가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하여튼 태어났는데 공주로 될 운명일 수도 있는데 약간 틀면은 이상한 직업으로 끝나는 뭐 이런 게임을 저 엄청 어릴 때, 예, 예, 형 누나들이 했던 걸 옆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네요. 80억분의 1. 그 전에 그 너튜브 중에서 어디 나라 가서 이제 체험하거나 진짜 신기한 나라나 엄청 힘든 나라 뭐 이런 데 가서 체험하는 너튜브 한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거의 너튜브에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직접 가서 뭔가를 이렇게 취재하거나 찍어서 공유하고자 올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멋지다고 생각해서 많이 볼 때가 있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뭐 이런 데 있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섬인데 인구 밀도가 막 말도 안 되는 곳 뭐 이런 그런 곳에 사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 너튜버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인생의 80% 이상이다. 와, 그 얘기가 소름이 약간 돋는 거예요. 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어떤 때 또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와 저기에서 태어난 사람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가난한 나라를 취재해도 아이들은 웃고 뛰어놀고 있어요. 마음먹기도 다릅니다. 참 인생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떤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보내실 건가요? 김보경님이 저도 그 인생 시뮬레이션 사이트 해봤어요. 캄보디아의 부유층으로 태어나서 큰 굴곡 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전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제 삶이 좋아요. 지금을 잘 살아볼래요. 맞아요. 지금 내 삶은 나밖에 몰라 사실. 내가 제일 잘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데요. 기분 좋게? 아니면 엉망으로? 내가 또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은정님이 저는 우리 엄마의 젊은 시절을 살아보고 싶어요. 사남매의 엄마가 아닌 여자 박봉선 여사님의 삶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약간 효가 있네요. 정은정님. 아 멋집니다. 어쨌든 그걸 뭐 대신 살아보진 못하지만 그런 마음 드셨을 때 우리 엄마 말년에는 박봉선 여사님의 말년에는 정은정이라는 딸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하루든 오늘 그래도 2시간 또 함께하는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잘 달려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어제부터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스팸 전화 아닙니다. 꼭 받으셔가지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면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챙겨놓고 있겠습니다. 아, 2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0: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MBC FM 4U 날씨와 상황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입에서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순식간이 지나가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 할 수 있나 체크해보시죠.

1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세계 최고로 무거운 호박 등장한 거 봄? 무려 1.4톤이래요. 우와. 사진을 보는데 신데렐라가 호박마차를 어떻게 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 5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미쳤다, 미쳤어. 와, 사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존에 이제 기네스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호박보다 약 136kg이나 더 나가는 제일 무거운 호박입니다. 심지어 이게 취미로 키우시다가 세계 기록을 깬 거라고 해요. 이게 뭘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커버린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요. 3418번님 호박맛 쫀득이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6002번님 어벤져스 둠스데이 개봉 날짜 봄 12월 10

0: in the gap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9223님이 5시간 동안 플랭크 자세 유지한 사람 봄? 미국에서 열린 시니어 스포츠 대회에서 12명의 손주를 둔 60대 할머니가 5시간

0: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 안경이 디자인이 몇 개 안 돼요. 보면 그냥 티 나요, 사실. 예, 안경 자세히 좀 공부하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수험생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거 부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돼!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튀김 요리를 대상으로 한 음식 평가에서 한국식 치킨이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1: 치킨 튀긴 거 누가 이겨요, 진짜. 안 먹어본 사람만 모르는 거야.
0: 그러니까요. 예.
1: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0: 네, 먼저 닭고기를 두 번 튀기는 조리법에 주목을 했는데요.

0: 그걸 안 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려고 마음 먹는 너네들 진짜 혼난다. 물론 마음은 먹을 수 있어. 하면 안 돼.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바버레치의 울면 어때 띄워드립니다. 오, 오랜만이네. 민정 리포터와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자, 빨리 퀴즈로 갈게요. 반만 맞추면 네,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1: 네.
0: 네,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49 더하기 12는?
1: 61.
0: 아들을 영어로 하면?
1: son.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고생 끝에?
1: 딱이 온다.
0: 이 노래의 제목은?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가사의 제목이.

0: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 애잔하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0: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항상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MBC 라디오를 늘 들으면서 환자분들과 간호사님, 원장님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컬 레슨을 다녀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요. 테이시처럼. 근데 얼마 전에 테이시 보고 싶어갖고 헬스키친 보고 왔고요. 테이시가 딱 앞바로 등장했을 적에 바지를 한껏 올려가지고 빵 터졌어요. 모든 조리사분들, 병원에서 조리하시는 조리사분들, 화이팅입니다. 모두 have a good day.
1: 제가 바지를 올려 입은 게 아니고, 그게 원래 하이웨스트 바지예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거기가 허리라고.

0: 밥만 넣고 치킨도 받자. 빠라빠라빠라빤.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김호경입니다. 근데 치킨을 그 양념으로 주나요? 후라이드로 주나요?
1: 일단 퀴즈 맞춰보시죠. 아, 예. 자, 문제 나갑니다.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2: 아나운서! 아, 엄청 쉽네. 자.

0: 잘해요.
1: 저 울산 출신이에요.
0: 아.
1: 제가 표준어를 잘한다고 칭찬 들어야 돼요. 예.
0: 네, 자, 오늘 우리가 유해야 할 우리말 10월. 10월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퀴즈 참가자 호경은요, 날짜를 얘기할 때 10월을 10월이라고 했다가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1: 아하.
0: 발음할 때도 10월, 한글로 적을 때도 10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월이 아니라 10월이라고 할까요?
2: 그러니까요. 적을 때는 10월이라고 적잖아요.
0: 그런데요. 적을 때도 10월이 맞아요.
2: 그래요?
0: 네.
2: 아, 맞춤법까지 틀린 거야?
0: 네. 사실 한자만 놓고 보면 활음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활은 미끄러울 활자를 써서요. 말 그대로 소리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6월도 6월도 6월이라고 하지 않고 6월이라고 하죠.
1: 그렇죠.
0: 또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뜻하는 희로애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로는 원래 성내 노라는 한자거든요. 분노에서는 노로 읽고 쓰지만 희로애락에서는 로로 읽고 쓰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렇게 발음하기 편하도록 소리가 바뀌고 그 바뀐 소리가 표준어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 네, 10월.
0: 6월,
2: 6월, 10월, 목요일, 일요일 이런 게 다 어렵습니다.
0: 아,
2: 목요일, 일요일.
0: 그러면 탈락입니다.
2: 아, 윤신정님이 인정 못합니다 할 때 대구 사투리 들리는데요. 울산인 맞죠 테디 하셨는데 저는 울산과 대구의 사투리 차이를 잘 몰라요. 울산의 특징은 사투리가 엄청 경남도 경북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와서 또 살다 보니까 울산 사투리는 정확하게 그 구분이 돼 있지는 않아요.

0: IS 동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쿡키베이글닷컴.
1: 8시 15분 지금 막 됐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0: 네, 테디. 얼마 전엔 6월처럼 덥더니 오늘 아침은 10월 중순답게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9.5도까지 내려갔고요. 지금은 10.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주가 7도, 상주가 10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햇살은 좋아도 찬바람이 계속 불어서 낮 최고 기온도 서울, 대전, 광주 20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지나고 다음 주는 또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자, 오늘부터 월수금 오키뉴스를 책임져 주실 MBC 임경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저 디지털 뉴스룸에서 이슈 분석 담당하고 있는 임경아 기자라고 합니다.
0: 네, 아,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만나게 됐는데 아침에 원래 어때요? 컨디션은?
1: 아, 저요?
0: 예.
1: 아, 저 솔직히

0: 팔다줌은 멈춰섰습니다. 이때가요, 딱 직장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좀 정리도 하고 딱 집중할 시간대였는데 그때 이게 발동이 됐거든요. 예. 손에 일이 안 잡힌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지수가 더 떨어져서 오전 한때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낙폭이 조금 줄어서 5.46% 내린 4,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뭐 간신히 6,000선을 사수했지만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인상 연속으로 내린 건 2024년 말 그리고 이듬해 초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어제

0: 아, 이제 그 책임감도 사실 되게 커서 네네. 앞으로 3개 키워드 잘 신중하게 잘 골라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었는데도 신뢰감이 확 옵니다. 그냥 앞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임경아 기자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로 뵐게요.
0: 네.
1: 아, 수요일이구나. 금요일로 뵐게요. 자, 이, 노래 들으시고 2월 20분인가 맛쟁이 신사 소도시 특집으로 돌아옵니다.

0: 표현이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 소도시 특집도 기대됩니다.
1: 좋습니다. 두 번째 네.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도시 특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럼요.
1: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Better Reap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의 뜻의 영어예요. 네. 관광벤처기업들이 소도시의 숨은 매력을 또 발굴해서 특별한 여행 콘텐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행객은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고 관광벤처기업은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지역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이게 일석삼조 프로젝트이거든요. 단양, 제천, 봉화 등에 이어서 올해는 저번 시간에 했던 전북 김제 그리고 전남 강진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이게 지난주에 김제 할 때 보니까 관광벤처기업들 아이디어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1: 맞아요.
0: 너무

0: 그리고 간식용으로 사야 뜨끈뜨끈합니다. 예, 입천장을 각오해!
1: 아, 뜨끈뜨끈한 호두과자가 맛있어.
0: 그렇죠. 예, 안에서 잣이 들어가 있는 팥이 툭 터지면서 입천장을 한번 홀랑 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1: 아, 진짜 네. 위험하긴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
0: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요.
1: 맛있어. 네. 아, 말해 뭐예요. 네. 김성우 님이, 저는 가평 갈 때 청평 호반 드라이브 코스 꼭 들립니다. 물멍하면서 바람 쐬기 정말 좋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돌아오는 길에 닭갈비에 막국수 한 그릇 먹어주는 게 저만의 루틴입니다. 아 네. 좋다.
0: 여기 드라이브 코스가 가을에 가면은 손으로 바람 잡기가 참 좋잖아요. 네. 너무 예쁘거든요.
1: 아, 좋다. 아 너무 예쁘다. 네.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 또 참여하고 계신. 네. 우리 또 사장님들이 어김없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네요.
1: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0: 신동훈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테디 원희 셰프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해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가평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더 휴일 대표 신동훈입니다. 저는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를 활용해서 직장인들에게 워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에요. 가평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고요. 업무 공간도 아주 쾌적합니다. 또 업무 후에는 자라섬 캠핑장이
1: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일을 하실 때도 업무도 이제 하시면서 네. 이제 사무 업무 하시면서 원래 쉬실 때 잠깐 건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0: 맞아요. 산책하거나 네,
1: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취미인데 여기는 그냥 눈 바로 딱 들면
0: 그러니까요.
1: 바로 가평에.
0: 바로 그냥 초록색이
1: 아름다운 풍경 바로 네.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힐링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사장님, 그래요? 아, 정상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0: 그래요?
1: 오, 너무 좋다. 이런 거 참 편리해.
0: 네.
1: 자, 이어서 다음 사연들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제보 보내주셨는데요. 85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평 가면 개땡원 닭갈비 꼭 들려서 먹고 와요. 닭갈비가 볏짚에 맛있게 구워져서 나와요. 월남쌈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세요?
1: 갑자기 왜 준하 형이. 갑자기 준하 형이 나와요.
0: 어제 준하 형 만났거든요.
1: 아, 그러면 네. 오래 간단 말이에요.
0: 아, 오랜만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와, 근데 아, 이게 또 닭갈비가 스타일이 이게 철판에다가 크게 볶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볏짚 같은 데다가 굽는 타입이 있잖아요.
1: 예.
0: 야, 이 숯불 닭갈비 진짜 맛있거든요. 어머, 여기 꼬치에 띄워서 굽네.
1: 근데 여기는 이제 네. 원래 가평 쪽 가면 네. 직화로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0: 야, 저거 이 꼬치가 아니라 밑에 볏짚이었구나.
1: 네, 볏짚이에요. 볏짚 향이 이제 싹 올라오게.
0: 소금구이, 빨간 양념구이, 네. 월남쌈에 싸서 스위트 칠리 소스 싹 찍어서 파인애플 구워다가 착착착. 네, 와, 맛있겠다.
1: 야, 이 볏짚 향이 진짜 네. 어마어마하겠다.
0: 야, 이게 그리고 막국수에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얘를 미나리 초계 물막국수가 있어. 어머, 어떡해요.
1: 뭐, 그거까지 다 찾아봤어요.
0: 와, 너
1: 아니지.
0: 먹을 땐 잽싸거든요.
1: 언제 거기까지 네. 봤어?
0: 어, 밑에 미나리
1: 좋네.
0: 초기의 물막국수. 와,
1: 좋네. 찾아보니까 좋네.
0: 미나리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가득 얹어서 주시.

0: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땡 막국수 추천합니다. 일단 여기 온육수를 줘요.
1: 아, 제대로다.
0: 이것부터 맛집 확정이고요.
1: 그러네, 제대로네요.
0: 네, 막국수 한 입 하면 새콤달콤한 게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이에요. 녹두전도 진짜 도톰하고 맛있으니까 선택하니 필수로 함께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금땡 막국수.
0: 이야, 여기 클래식이구나. 그거 있잖아요. 원래 막국수는 다른 뭐 냉면이나 이런 다른 국수집들이랑 다르게 국수 그릇 안에 국수가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여기는 진짜 국수가 꽉 차 있고 우리 또 막내 작가님 좋아하는 김자반 올라가 있고요. 네.
1: 아,
0: 빡. 가평 막국수. 야, 이건 진짜.
1: 아, 이쯤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국수 그대로네요.
0: 그렇죠. 네. 어. 왜 그 빨간 양념에 빨간 양념. 육수 잘팡잘팡하게 담겨져 있어서 먹고 나면은 시원하게 국물 한 그릇 딱 때리고 나면은 끝나는 약간 그런 막국수인데 너무 맛있겠다.
1: 여기 또 빨강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게 또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막국수는. 네.
0: 그리고 이거를 한 입에 딱 왕 넣고 입에서 왕 씹으면은 고소한 맛이 안에서 팍팍 터지거든요. 귀엽게 씹...

0: 가지고 네 저도 여기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또 이 가평에 있다니까 괜히 반갑네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그리고 91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빗땡미 잣 두부 전골 진짜 맛있어요. 와, 우선 이름이 맛돌이다. 일반적인 두부 전골과 달리 잣이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아 쓰다 보니 못 참겠어요. 오늘 먹으러 갑니다. 잣 두부 전골아 기다려. 아니, 맛있겠다.
1: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잣을 넣어서 그런지 네. 색깔이 좀 맑아요.
0: 맞아요.
1: 근데 네. 너무 이게 고소해 보인다. 네.
0: 이게 어쨌든 가평이 잣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잣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두부라는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 도화지에 잣의 고소함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두부가 진짜 맛있어요. 아, 네, 네. 저는 그 가평 가면은 닭갈비도 닭갈비 고급스러운 두부 맛이 나니까 만약에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평에 가시면은 잣두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아, 저는 이제 또 막걸리 유일하게 이 맛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아, 잣막걸리도 맛있죠.
0: 잣막걸리 맛있어. 이게 그 지역별로 막걸리들이 참 맛있는 게 많은데 이 잣막걸리는 그 중에서도 이게 이 손가락이 꼽히거든요.
1: 아, 진짜 맛있어.
0: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
1: 저는 이제 술이라 생각 안 하고.
0: 그렇죠.
1: 약간 음료라 생각하고 마시는데 아, 맛있어요.
0: 약간 고소하게 크림 같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크림액이 쫙 하고 들어가는데 코로 하면은 잣향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1: 형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제가 눈을 실사가 있는데 효과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0: 아,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막걸리 중에 하나예요.
1: 잘 먹을 진짜 맛있어요.
0: 맛있어요.
1: 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0: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길 제법 쌀쌀하셨죠. 예. 요맘때 온몸살이라는 게 걸릴 수 있대요. 온몸살이라는 말은 옷의 무게와 불편함 때문에 오는 피로감을 두고 하는 표현인데, 뭐 한동안 안 입던 외투를 걸치거나 모자 달린 후드티 같은 거 입으면 좀 어깨가 짓눌